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이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쥐람 털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개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개고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짐치유배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겹 꿀무치구 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겹굴 랑외 국송라 숙겹굴 랑先尼가 편라 대탕 용톱

0: 닝도 닝도
1: 샤게 공산직 지지전에 굳이 송아 잘라지니 찍래 텁겨도
0: 응아 네 하고 뭐죠
1: 샤게 심마래 샤게 화신래 맞지 신예 지제증이 부지를 봐봐 샤게 신여 말아 봐
0: 닝도 신여 밤 심마시 범즈 제체다
1: 신여 인자 안 담을 일을 마도 니블레는 용마래 네 되나 잘내면서 샤 상계탄도 소싱을 되게 같이 해봐. 가장 중에 국다 잘.
0: 네, 급진데 키르 삼삼이죠.
1: 상계 가기 심미도가. 네랑 팀 같이 해면 중에. 김다 진스다 기자 잠아 좀 하실 수 있지 중아. 김다 진스 우리 집이나 네 가기 심미스 신 다 그러봐. 갈다 보지 없어. 같이 지내 네로 지금 말해.
0: 닝도
1: 갔습니다. 진달라. 매매매. 조악매매. 손도 매배시고 지랑 시바디 등지시르바. 이대이. 추수식지라. 레스. 추수직지라 만나서 닌도나 제요 됐어 도와주네 제요
0: 닌도
1: 지달라 그 손도 인스기 공당하고 먹어
0: 마지 다른 염성 바로 깨끗이 쉬어
1: 가린 염성 바로 신의 단도 쇼자 안간 염성 바로 다시 왜 열어배 주매 상대다 삽주 야부팀 지식군 제 염성 바로 제비 제등비 조사 주제 기셉 지슈 조제
2: 김다리게 당동에 당도잡혀난 얘기 로모토 터치해 주기 고소 대만 당면을 잘로 요지하니 먼저 상매 등목 미유지 상매 기세리 디리가 주 최고대 레고다 로모토 시다 주요 마지라 비중 로모의 조치하다 등주제배들의 자원이 요마시 不过老师给了天天听大大的读书的你讲不听见有不留的家的你们那儿都是一根据的地摊咱们说不参了家有人参吗俺这也把都读书去了没真的将就能起一张俺们家这些大家的当我也去去去去不就看了准备有人拿了俺这听大做的人多不给努力的呀特别是自古前年不做得当大家中央操作用起来我也应该得及时做老师你
0: 搞不住呀，就这都不明白。究竟是啷个准备打起不行？你开始过来，谈得着不呗？
3: 进大了，这我啥不送上？上个月上学费呢？六十岁不用不是？
0: 马上俺谈得起不打，存都错意。喂，苏醒，人今次别个匆匆呀，马急不起来，具体的开心不起来了的。
3: 弟弟，你铺老宅去过你们银子了不银不？铺就搞点有钱的用嘛是不？
0: 你
3: 这
0: 钱
3: 的
0: 用嘛的，人家省得当了他个热不？来个地出去还要嘛的，我呀，他小英的。喂，到底干什么亏着？你铺的就搞有钱的。铺的
1: 下边呢？哪能要嘛的？弟弟去过
0: 你们的。
1: 苏醒，你让歇我，让身上好的情况要的。
0: 一年年我就结账，上了过个不就差不多，亲自见嘛就说说的，嗯。前年年给是前年用过是呗，年俺这三弟带当个人，不就搞点有钱的用嘛是不？结果门口那学过是。结账的时候给是听说，俺们就自己买什么，我们今年的钱是也不给说呢，今上大两个人同年去偷嘛是吧？
3: 身子好，身子好，就是这个节了，准做啥学啊？古典。喂，干嘛来嗦？
4: 念线索，我他都用过一，我这个有一。
3: 很多人家里边，有人留过不到，我去接找我去吧。
4: 你找我要去。
3: 甘肃那里边的。
4: 你上的甘肃那里边。
1: 얘랑 감지 고쳐.

0: 지 가르쳐주시 어찌빌러
1: 가지 쉬 게 중지다 중지다
0: 마디 산도 유부장 게 근데 신죠
1: 녀라시오 대사 배디 춥지 김죠 세제 나무네 알고 야
0: 여보세요 더비아스 두다 나무네 깊이 알으시야 녀다부 니코스너 아닌가 무네 이 깊샤샤 류니에서 가르친 류니에 지하도
1: 야야 좋아하죠다
0: 괜찮아 디스에너 최면조
1: 최어리 교육 수입이 자슈다 시원 암락에 부응하라 심리 중도에
0: 다가시 오나 시원가 암어 두균이너 보고 부재를 지지에 보고 시라마치니 이거 별미 중단체인데시 이내 신유 암에 보고 태어나 심리 중도에 좀 하고 되면 랑암라 시라시기
1: 시원하다 간수 유연연구 롭종 주제 잡잡하시야 야매는 거 아주 나갈 때 제일 그래.
0: 쓸래 그래. 장가래 그래. 원수도 그래야.
1: 뒤에 세매. 미수 보상마 아매래 그동. 라디오다 신유 아버지. 더도 희망 아버지. 녀는 데.
0: 나 두고 그냥 좋아 성 부도가.
1: 俺念他两个中学，两大姐妹就两簇用着，不过是中学是呗。念的呢，对人家先打打下，看他让脸面子。看他俺你们看，脸面子得的个些。然后呢，你是给人家旁边写字你给。俺谈的脸面看不听的没得。
0: 俺来了，有，他下中国语，人家这话还算蛮难看些些的。马三俺有本事，俺们都念得了。然后呢，你劝他们，他能念得了，肯定行的。阿姨，你还会语，让你这行没得？可是你我旁边看的念呢，让他妈用过是吧？啊，第一个写的个，俺多阿米巴中米多。子女呢，六千岁哟嘛是，月呢，六千天下先当过去吧，我是别了。
1: 下面呢，十九层的那有的用途。十九层的。谁在神农路上？子子爷，坐的。对大爹，听我说。公墓所，公墓所。你俩啥时候去？公墓所，去那所。爹，你啥时候去？公墓所。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
0: 연결 사무실 나도
1: 와야 다 뒤에 있어 나 샘제 쇼 말이 와 네 수상마 차사차제 자식의 뒤시리 니어클라서도 용도에 나 다 삼당 말이 와
0: 그 뒤에 있는 아 샘스던 것이 이내 뒤신 부스도 와 동안이야
1: 뒤신 부스도
0: 요

0: 야쇼.
1: 개수라. 네 흉가진 배인. 철구 비싼게 진서 주시 섭주게 봐. 그냥 손주게.
0: 철구에서 섭주 교제 아마 러브 가르인 봐.
2: 아, 전화 중자한테 이제 상마 결합이라 최고야 매 봐.
0: 디니에 철구지. 섭주 교구 유네 가래 교구지.
2: 예, 장기 매도 왕라디 박삼싱리 교로. 是吧? 마주 신제디 전대마 부교로 삼이. 지나게 좀매.
0: 마다 마주 신제 샤야데 금제유. 디켄용 철구지.
2: 아. 지갑 고라게 갈 수 없으면 했나.

0: 이조 삽제 단년게 녜바도 박삼신 배주 동송기
1: 다시는 장게 최쇼나 직지에 최부 피상 타그르버 총샤 칼링년 구지 이네 창문년 가봐 용 이제 제비는 차괴부 같이 야제 총샤게 칠레 신금 매자 장게 갑죠 최든 최고르버
0: 아 지 총샤다 주도자디 두두 졸라 담시 나고야 카레스나 레치고 레종나 신의 문사 독지
1: Rang sam yung mo dome za, jema ne gongsu nam zhang kare yu ne qi de xing yin bie.
0: Ma lou mo kare ning yi. Rang ne za le yong jie zhang men zhe xian dou you ma xi.
1: Rang se xi bi xi. Cha gu xin yan a xi. Rang la da qin yi xi. Ne cong xia ge gui guo xi jie, kun zui luo li yu bie cha gu ge qu xi sa bi su yi. Rang neng xin, rang lu qin ma xi.
0: Qian de rang yao xi la, ji jiao gu la ge gu neng ma da. 신백회 클라디아스 죽는다.
2: 디리베.
1: 어.
2: 쟤는 같이 재등인다.
1: 어, 같이다. 이내 섭섭이야.
2: 아, 용아 용아.
1: 야, 디리. 네가 이게 들러다.
2: 허지. 유세 제사. 하, 이루시부터 통사 나일로 대비치오. 어, 디문에 편토를 왜?
1: 편토가 쇼. 디푸드 람토 유사. 자마지세니 용마시버.
2: 하, 용아 용아. 제니디 비고나 루제. 뉴야 대과 희주이.
1: 맞아 맞아. 니고나 루시.
2: 어제 니고나 루리. 관다니 뒤에 니입 고리.
1: 당시 당시. 연연 다시 라프 양지라 수입쇼.
2: 유세 대상 없쇼. 삼두 줍쇼.
1: 유세 대상 없쇼.
2: 유세 대상 없쇼.
1: 삼두 줍쇼.
2: 삼두 줍쇼.
3: 저지 군아니 들어 관리도 돈도 망대 삼르키
1: 뒤 닝니 장가시야 디제시야 상모 중부세도인다
3: 예 희란 쉬우 계시차 준비제 팬통은 있는 개용 너무 상모 친화다 미친롭진 추위 있겠다 너 닌다르싱 알롭주 치스가지 키나니게 다시 랑리 능도
1: 아지 마지 롭친의 주야디 수수 전단 더규지 이내 롭종 야가실 조고디 개유야디 문에 롱도 잔딩교다
3: 나 쟤는 아 도교야 옷 나무 토야 돼 롱도 매매 따로
1: 하지 지마 잘래 좀 쉬우
3: 갈래 뭐 이제 봐 제부 토야 돼 내가 고야 못도
1: 이야
2: 네 저거 말해 봐
1: 왜 잔이 갈 시에는 갈래 놓고 줘봐 하지 보면 태도 되지 되다 계속 나고 되지 시에지 네 쓴 저기
2: 하지 다 지지지수 보고 줘봐 칸에 가도 시에지 자기 쓴지 마시다 지마 제부 시아수는 다들 자기 갈래 유대수 제스이 마시
1: 오시 나 유슈슈 야 인다
4: 通了下，通了下，不会这么这些皮。圆圆了，有谁在上头学？有谁在上头学？可是没亏些，你也吃亏了，他还是说这个吧？我那这边没到什么样，没被他先上谁？ 총샤르 벨레시에 바디 유슈 녜므네 고시게 발레 유슈 이네 녜 찰콜로 섭지게 바지 유슈 키도스 마리
5: 야 같이 오이다 야 어 다 같이 오이다 예슈 씨
1: 도저 뭐 겸니 용어도 돼 아
5: 예슈 채
1: 샤샤 전대 구쇼 옛날에 나서 니 치조 동구 총 사그스 용외로 사지 챌린 치가 용기 인슬로 벼시겠다 그린 녜 찰콜로 돼 전니스 용외네 속여 겹총지
5: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1: 차고 뒤에 선이 개고기.
5: 나가 뒤에 샤다 남사 하고 통어 보고 년년 줘. 야포 줘. 나.
3: 아주 더 고난다. 아무런 단도 신의 교도 싶듯이 돈도 가면 니시여다.
1: 제장. 돈도 가면 니시래 민동아. 커주 랑셰 체제 니가 교.
3: 허.
5: 야면 드듯이 니랑러 마비스비드게 미스딘 디네 민줄러 봐. 민줄러 사서나 감니 딱딱 좀 그래. 야.

0: 세샤.
1: 티샤가 감시다. 누구네 죄를 그래.
0: 야, 마대한 톱도게. 만교다.
1: 시원. 시원. 시원. 오늘 미쳤다 배.
0: 마대한 톱도게 야, 시원. 나 얘 마대한 코. 야, 마대한 톱도게.
1: 내가 가져도. 줘. 내가 가져.
0: 俺们俩俺辛苦着呗，开心嘛是开心嘛是俺们爹懂啊，辛苦嘛是我，辛苦嘛是。俺们这嘛就是开心着，你也查看看电影，如果没给我当些乌兰嘎不赢，想去求这些。俺妈让我开心呗，现在俺们也。对，当然是那么苦的，直接钱不，啥子事我知道的，直接钱没。辛苦开心嘛是，辛苦嘛是，俺们懂啊，辛苦嘛是。
1: 계신 말이 숨자 정 말이 로과 예빈 남사하고 그래
0: 부탄도 로 가쯔제 진주 딘자 게쯔 게쯔 가쯔 여제 대다 비게 게쯔 섭서 치스동아 양야마 좀 가림바
1: 마시 엄질하게 로과 게쯔디 게쯔 소는 해베다리 자 숨자 정 말이 나다 여 말이
0: 가리 이내 나다 여 말이 장 딩제라 부그 치고 미교다네 장 감자 능민도게 계스 부고 내줄 하는 근데 제가 不归吃的，我现在点他个是，应急种子来吃着去，落地上落住，要么能一年就那他个是不？人家应急不过吃过这回呀，都给啊。
1: 你不归吃过没有等个是啥么子？
0: 不落卡这里多，谈的不过是你的，看你那钱是一些，人家不归巴不是不，过不定这跟这这，岁岁没等过来，吃过没有当就你要是不然卡生不多。
1: 수신, 말해 놓으신기. 랑강아 시시에 다녀자, 쉬네 캠도. 이네 부마 전례에서는 랑강 보고 있던데. 나다 갑자기 먹자. 진짜 재미는 보고 쇼킹 티리.
0: 보고 쏘 캐치지, 랑모스 캐치지. 기승훈에 보고 내주라 합의는. 나이 쓰고 뜨더미.
2: 년년 유다제는 디디의 조부님도 단도 승기 난리에 제를 옵체세. 그저 마스게비는 不就地
0: 마리,
2: 此过的请不起不起你也得来是哪个钱要人的我随便看了到我面的屋里不会是哪名酒单不没故事还用给今天做过你们多麻烦土地哎不用名酒单的此过人嘛多落在的谁敢说给你个小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先生哎，把那我们俩送这个。
0: 快点哎，俺们就来个开始送个的，快点哎。
3: 这毛呢，你这看的送没？
2: 你这看的念不了，你那念了，吃个加些食哦，少少东西。
3: 老师，
2: 一接了，你那的是不归做官拿了，吃过大鱼没？大些吃回来，开始是大伙几个接了，他多大
1: 么
2: 都
1: 不
2: 大。
3: 哦。
2: 他那江面喇叭，到了他个那边说钱了，人家面干大些吃回来。
0: 多谢男子了。
1: 多谢男子了。

0: 그래도 쪽팔부도 해.
1: 어, 민도. 아, 따대 니츠. 디 배지당. 럭슈 대유.
0: 동원 치우샤샤. 성인 치도.
1: 용마지. 동원 쪽부 법인은 근처 차오래.
2: 땅아보고 겐지. 진주 당선 날 땅금매. 뭐도 오면다.
0: 리리리. 야매는 상주나 당주노.
1: 상주나 당주비는 쪽배 길치고 유면 하쿠마서버. 타가 배지당이. 비니 루세 기쇼. 템질지 잔지 제인다.
0: 용아 용아. 나가시다. 어려 세죠. 장경아. 용을 그냥 속이. 줘. 라이에 좀 먹어. 내 사유. 줘도. 쉬쉬.
1: 저거 망자 풀어 아.

0: 这个是马里马扎马斯达你要拉出去啊对不对要加些油哎让个去对的呀一起对着呗嗯马里让个年轻活儿就不人民度怎么这么斯达啊自己的这是让你腿子出来打某个你两个人过来吃你呀 다랑게 가르카지브제 디게 삼 까고치바
1: 엄마 바라고 그런 차로 난 거고 엄부지

0: 참 한례 비유. 강아지 오는 같이다. 이내 표심 나르 라마 약슈드리 좋아신와.
1: 어, 아무라 경실이 저거 르고집 나. 어.
2: 잔 집든절에 빌스라. 시샤. 야미는 거라 니게 보고 조과시에 약매라 디게 조과시에 이거 마시에 도지 제마제
0: 님도 따라래 시시 여시야 니 분야가 지고 줘
2: 쟤는 지고 마 교수시에 도부치야 조과를 부부망스 떤다

0: 가르세도 자라부두게 럭세세도 야는 쯔놈텐데세도
1: 개민도 마단 돈 타리
0: 레게도를 준다 집에 수신 게 부지게 냐도 매자 남자들이가 아니 냠래 잡아 지그지 머신아 사다 진예시 이네 근데 시에네 아예 잘고 진예시로 와 디나라 내숨 주가지요 장다시다 참부동의 배주시 참부민도는 나와당 마시 당도 디나라 지겨 꾸라그스 와다 공추요시 장다이득 진지그지 아야지로 마시 지겨 꾸라게 두가 수입대 균도 매자 계시 장게 마사업체 두쇼치니 출업이나 아야 게메다 숙여
1: 민원에 괜찮으시도 왜 겐리라 신원 소부당구 유스기라 전에 야구시청 기란게 기쇼날 당주로나 지지지 인지 기쇼날 당주로나 나 봐 용기인 봐 용기인 지 계정말에 엘레 기쇼날 당주다

将个位于江秋座地内炸弹托旁个游客美国铁国萨勒点内吕醋狼龙铁轨那把地还将几千年搞完呢推举秋行狗强炸弹托也江洋米久尔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气 미지기원의 죄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셴베 미미 롱통도 낭양 경초기원의 셴나 창자단이 헌주 차사딘사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주 디가르기싱 디가르 차롱충 탈 자단탄 시지도 드리네 최소기호알 팔미도 훨씬유 창단이 서시체미토 장래대비 속자망고 让人说是错而旅行期，体育的困难难免灭掉吧。龙武启动的秋季制度，可谓军他千米多信心期。

0: 야, 대시시. 보. 드린 아무라라. 야, 녀석이.
1: 참무스니 샤이.
0: 아.
1: 나 레그 파마 체우유. 관다 소스 칼라서 아. 뭐지 망스 디시.
0: 아, 지 하고서 하고서. 세제. 징제제. 네 추마스디. 저거 부부다. 저부다비는 인지 협도나 당그래. 是吧?
1: 뭐네 세브니샤. 칠조마리 칼라초 날게도. 야, 뭐지 디미.
0: 용아. 너 대비시. 당연히 죽인다.
1: 쟤는 아무 용맨다. 치즈로 용. 슈겨.
2: 아무라 못해 슈겨.
0: 랑게 슈겨 부르다. 니 저거 조져야. 고.
1: 지스 당아야 죽인다.
0: 용아. 용아.
2: 아무라 피어.
0: 용아.
1: 용아.
0: 와야. 나랑이 러줘.

0: 암라 야광이야 가르켜 온 거야.
1: 아지 노부 계속 뒤져 먹게 하면 영어 누구야 아? 圆圆，阿妹长大，听他是给吃阿鱼，这个是呗？嗯，阿姐电视大圆圆，经常出门票，俺总在吃。哦，那明明给我送去大圆圆，阿姐电视送去大圆圆，送去大。圆圆，咱肯德基生意多多哎。生意多的，你那种在吃没？哼，用啊，总在吃嘛是。
2: 一年连个亲戚一起来住钱玩的，然而这次对连个住不动啊，热嘛些。一年我老早吃过没？
3: 用啊，总算吃不过了，老早吃不过，老点送啊，那麻团是啥？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团是？麻
1: 别是大圆圆，我来你肯德基博士也同样读哎。圆圆，俺们染了血哦。特地安排人了，肯德基自家吃五十块零白水果，顶天中途切削。现在人家阿妈萝卜切切，你大家开始吃个玉米，打扰些的用途哎。
0: 可真是到了，这个也吃不满足。
1: 五十块不大，可是我些。人家阿家了切切的，你看阿家你们都点你，阿家你大苏大吃我吃个玉米大，就叫你这大吃我吃多多啊。
0: 那俺肯德基开多少个？
1: 连个主食呢，开足三年多的牛。一年才进去的，才进的阿家给还没过三个月。可是阿家给还过不赢的两个，煮没话事。可是两个没中呢，让肯德基女儿要买的，那是不就是一个事？
0: 还过啥过？那三句多音。
1: 喂，去了吗？东啊？
2: 让给圆圆今年中考大年一百，你这先三把月。
1: 中考等个是卡四十，你这你先年阿月。我生这两个，等给人家通送我，今年了，节目组开始钱呢，热闹性蛮多。我特别看着着啊，什么下着钱的，上面也都藏不些呢，偏多蛮多。我那呢，什么人家去看的些蛮多。可是你组长下边呢，俺呢可真小着啊，罗迅就是大。阿西，大爷那三等没三等没，第二个三等他讲俺明日休给。
2: 你这是啥？你爹呢？圆圆他的群居里是吧？哦，他多提干了，伢你一娃三不起心嘛的，人家破了两天这关呢，你肯定是得呢。
1: 人家还是谁？人家年纪大，这个命都是光吧？
2: 这是没。
1: 但现在人家特别短的，我那电视上谁？没现在俺说不起吧，可说谁？俺阿妈是大，没现在人说不起我嘛谁？人女婿，看做送不起对的，今年瑞穗自己，今年龙兄找谁？今年上下来不是？但你看做俺龙哥给吧，他可啥不生这样算，骗他过去肯定没多。
2: 得休息。
0: 啊，一直过轮子的，一直过轮子的。
2: 这个太有意思。呀，你坐好不坐？得休息。呀，看这都，坐不坐都给呀？
0: 没多。
2: 多少钱没多？
0: 没多钱。阿姨这个老师的
2: 也
0: 是个老师
2: 的。我懂得。
0: 我懂得。我懂得。
2: 我呀你给我加钱也浪费了。我呀等你去。
3: 有没有
2: 让个小人吧。
4: 是。今天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
0: 给你给你给你
4: 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对的，我给染了，看多啊！什么消息？你带的是那点毒品呢？跑了就不去了的。呀，叔叔看这些。
2: 喂，看这凶手，拿不拿出来？看清嘛的，你得再拉一壶点的酒。看清，得休息。对的。
3: 开塞路，
2: 我的呀嘞！
3: 爹侬，
2: 有嘛想呀嘞？
3: 啊？
2: 嗯，
3: 你看嘞，嘿，你也不了，
2: 让爹同舅妈去洗， 나 중두 빙산 민주 대비나 교세 파리 승리.
3: 네, 파가 싶다.
2: 증도선에 불디라.
3: 바가쇼다.
5: 하, 어야. 누보. 캐세세 하마디니 디르마사에 가림바. 세면 염디에미 누구?
1: 네 자톨 대비. 옵세그 리티조 샤보샤네 수주요 마리스기. 제자니 체티조
5: 수주요 마리세. 수집에 나가 살롱 건지스용래. 중뒤 사이나 강민세리.
1: 네딘 제치야. 신유 신이 디단 삼등규. 나데 케민도야.
5: 그 뒤에 나다 신유기 대단시 뉴스. 얼음니 용도게. 제디링에세 신유 마디다 다가 지교를. 만 중뒤 주구사디 아메 심슈 등아디 수디조 콘서트우리. 디네 주국이 바보튼 수도제 생원서리. 김단 지기 수준 답이 당 삼나. 야도 약제도니 준중세자 체제 용보사도 보고 예치로 용보사 상계 밤에 롱주세나 능무사만 하고 감체 되니엔비
1: 용아 용아 지만에 니네 재무요
5: 아무 지금은 니시나 뒤다 남북군도 소소 등구 체제 신유열의 미국 등도 보고 군주다 시리 장마 피자 등기표 준중세자 체제 중화미리기 수준인버 뒤다 남북군도 생무샤도 보고
6: 시다. 녜티리 차도럽생기 치시 창마랭게 투지. 컨생아 경거시라도 쓰기.
5: 알레. 야고도.
1: 닝도. 신예 차도럽생 소세기 겐디. 냠뇽 표솜 소부체. 럽생 야오초기. 겐라디. 범에 치시 랭 야오시라이게 위스. 뜬가 등도가. 범에 삼다야 뉴베 경시샤사.
5: 알레. 시베.
1: 응.
5: 신내용아. 발라게랑 식세시등이 로중 제정이 쓰기어라 시바 시내용아 배출은 인외 주네 도어추로 디지러
6: 터림부 주의 와신도 통
5: 지간 시부 차상 졸라
6: 대가 레와 당라 폴 디니 구치 남라 롱와자
5: 타오나 응즉섬시 지신다 샤오민다 권슬롭다디게 반직제 유젠지기요리 샤오민기 뒤인데 미꾸다 집로로 미시요리 제나 방디에 전도 미카스요리
1: 적섬?
5: 신유에
1: 겐라게 지시디 세세컨제 치매 삼는 영세도다
6: 샤민 젤미 구열바 겜미시열바 구유간시돈비는 집시
1: 당하다 라는 경치
5: 기세디 이경은에 있나 야지에서 말해 요르베 되다 계수 있나 되기운드니 소소르와님 마주자 튼질 좁도 요마리
1: 디제 마시 퇴근 신유에게 그 뒤에 내가 담은 듯이 티린 깔래 가장 취업시 신유에 교고 수출시 도스 내면 용과 아
6: 디스
5: 신유
6: 알레
5: 이제 안 담은 동라
6: 디스
5: 와야
0: 신유 암라 신유 암라 이게 뭐라 쇼이베
1: 希望我们拉着多点鱼跟我也是的啊几个不够了光门村啊这里下个月就自己咱们里住穷子我那钱呢给他了这个那个

0: 다 샘네 가르쳐 보이네 초래지 하시로치 너니게 계사 시로치 마집시라 나도 소고지 입에 마테 텁줘 있다
1: 응 니란 시오 나 탄다 샘 나무네 마키 갸르샤
0: 마슈다 랑 회미 교다베 최고의 니 던톤 메바 랑 뭐 입도 니 세로치
2: 하고 헤헤
0: 허허 어제 어제 뭐 더 더 더

0: 야, 나가러 갑시다. 네가 주지. 미드기 자. 저걸 주우다.
1: 레스.
0: 네 깜부서.
1: 그거건 주우래.
0: 네가 주.
1: 레스.
0: 담당을 미가 저래.
1: 담당이 레스 올라게.
0: 불안해 내장을. 다 잘못다. 교시. 아무리 저래.
1: 레스. 봐라, 나니 리그 용구르베.
0: 띵에 시시무소. 아무나 레스노. 신이 하고 그래요.
1: 레스. 다 전에 교수 수에 나도 후다 제소 그다.
0: 영아, 너 대이. 그렇지.
1: 레스.
0: 자.
1: 어. 나 로 영비. 니 왜?
2: 你看这啊哦哦代表是代表所你看这啊你看这不是这真卡这里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你看这啊
0: 我们老家刚刚在那儿。不过第一呢，阿妈干啥去？要是着，要了，叫。

0: 암라 대샤 치부 딘데레 찰레 테오르베
1: 아메치리 용보 사가치 사야시 모든에 뇨용가 아 용도게
0: 뭐 사야시 부스다 먹어 암라 이크라 나를 쇼는 용도게
1: 반반 삼시 통보유 봐 아메 용보 사제 강부친 포신유 아니 밥여제 갑상 대처리 용도게
0: 러스 도시는 빨라
1: 밥 좀 마디
2: 팀이에
1: 啥来我查查钱用的喂我那叫那几个周有什么名吧我那钱去做的嘛周的可是我那来有年名多个敌人阿拉个找不起查多让查话顶着云呢我再给这钱打路吧不开心嘛的你那些一打啥罗列村啊除了满足了不是我拿了嘛说了快去喂哈哥你这得这得年意他那边是什么了凡凡阿们那些一打希望能行将来很久没去嘛说了其实让查话让求命呢阿们是不得面
0: 남도랑
1: 이렇게
2: 겸하시다.

0: 코스. 네 소식 좋아지. 남사형과.
1: 장진재레스.
0: 수레.
1: 장경아베 미도드 미두. 제부실로니 용도게스기.
0: 네 혼자 레타제에서는 카바다 진통큰 고만 해왔을래. 다들다. 기부제 대고 삼 주기네. 양출로스.
1: 장게 미도 가능아 봐. 공부디지.
0: 저 가리니 다른 인물 없자서.
1: 장게 때도 참비 없자. 매 세베.
0: 장게 거 없지. 인도. 네 자랑 갈래시 다 충수. 대마세. 인지 천수님을 내 조이사. 네 제너. 실시 호시고제. 말하니 클라세 로니스 다가 줘 용두게.
1: 클라스 안 되면도라. 로니에 단 되면도.
0: 전 클라스하고 말해라. 로니에 단 말해. 창문 육쇼. 전이랑 가르친 데도.

0: 야. 야죠. 리동씨, 소고식래리. 도스네 버기도. 야 우체요.
1: 씨. 보셔요. 도스네 수병님에 야 부탁하시오리. 뭐래? 드레기니기 찬스 대수님 말베. 내가 같이 가요 봐.
0: 수신게. 나는 녀석 야 호시게. 치트 메스기.
1: 조선티 대다지. 촐라라리.
0: 조선 담발도 게임도. 이네 우체기 뭐 좀 이네. 아니도 좀 흐르.
1: 기라니 사사직지 로타크랍 주거리. 두시다야 하러랴. 가사 가로 주신다. 니지 대수님. 더도 배 세부 중기 두신디시. 조선 담배 마세. 무슨 요 말이. 야구머주는 아직 급도 시리.
0: 니랑 쉐다. 랑 삼단도 대견도. 랑 켄도 나 우지르. 삼샤 시슈도.
1: 랑 쉐다. 팅사 비밀 대소 십주 휴카가. 니망 알아서 가로 뒤뒤. 랑가 수네. 메도 쉬고 제제네. 미스네 가타 쉬루리. 탄더니 랑가 더 어지 라시지. 뭐라 초샤 사가티네. 탄도 수조 주메 피세. 저선 타라 다지. 준주체니 무디부 습주스라다 역하수요 말했으리. 나수 가수신에 동무 말이야.
0: 라니시 아주 우지게로 갑시에 컨주머주 켠켜껴 말이. 아주 나 우지게. 진짜 켠칭 말이. 아주 나 우지. 니자 뭐지 도치. 자서
1: 자자고 싶어 봐. 자창도 유. 왜 라니에 뒤러 자자고 제 하도 아. 에. 他在心内国足着着吧 天水那希望陆平列宿呢 地队长国那国宿里
0: 丁车长的钱阿勇 肯这钱呢 地忙做这个演得着吧
1: 那我顾不什么宿呢 地队长该谢别接近处 娘家继续啊 马赛念长谢 努力同你把汉斯阿勇马里 努力松巴列宿呢 弄不大这两队列里
0: 那谢不好 马上等你陆平国先对面度
1: 勇啊 刚当俺的母语念住了 国古子啊
2: 你也是我的张三军弟，军教头小。
0: 行啊，你军教谢谢。

0: 동가 숲디 당시다. 접주 독주 있겠고.
1: 숲디 당구 여기 있으거든.
2: 작승윤. 작승윤. 됐다.
1: 아니 디.
2: 대쇼씨. 와야, 대대야. 얘랑 알지 마시고 야유. 小明, 小林, 小红, 콘서트 좀 적부리. 수구지제제도 小明, 小林列지 요리. 小明, 小红列지 요리. 小林, 小红列지 요리. 다들 얘랑 제야슈. 수지슈레, 수양슈레. 장애 레이형 제게봐.
3: 안주 진짜 주도도지 쉬어리 꽃덕리 쉬어리 리페이방 양쉬어리 깜부 쉬어리
2: 예 계속 진짜 랍다가 지체 쓰며 콘츠 숨기네 수지 쉬어리 쓰기
3: 어구라 예 세부 거주 콘츠 숨기네 小明 지쉬다 小红 양쉬어리 是吧
2: 시 희망 샤진대 경원 미소식 되다 저거 겁다 알람사 랜집 투송아 라니에 대기네 로네 던도 랜집 투무도 쉬다 샤진아 갈로 와라 랑구부르베아 나 쉬다 랑구부르헤마라 쉬다
0: 왜 장부, 라키시 그저 쉬어요. 니에서 국부리 사지, 라장도유.
2: 빨라, 딘데 말이. 나랑남자 란사, 칸에 가두시에스.
1: 아지 빨라, 송침부 딘데 견제 간난가? 부고롭스게 문두에.
4: 왜? 부고롭스게 구유.
0: 제자.
4: 장바베 쉐브 다가지, 영니 수국부리.
1: 아니, 지송알.
4: 아지,
1: 영니 수국부리 침나.
0: 아, 범부 딘데지, 왜 구유라.
4: 왜? 지부 딘데 차네, 시원 아무라게 북수가 많지.
1: 지라니 난 저도 부족한 지기 여러베 아지 오나 군이 니자 처와시라도 겨우 용구시 과 템무지 니니 인주 다바데겐 과 용구제
0: 그래
1: 장마레기 여러바 아지 아지 난 저 장스 연시다 니에른 것도 와 아지 하고스 다 겨우 용구시 지 다 시내 레스
5: 엄마
1: 시와 장게 칼리 년배 지다 계속 말이 내가 밤에 제 계란 저 숨부시라 속이
5: 아직 계속 말이 시원 칼 내 보시도
2: 시원하라
1: 야치
2: 시원 오늘 진짜 경을 내 숨지 지시 되면 내가 혹시 다
1: 집에 오늘 왜
2: 나 죽고 있어 정말 큰지 힘이도
1: 디데 인고 쇼 밤에 니 윤채 더부 손자 군이 규치 없으베 남 규국 저지 장수 연능 시 장국 과여제
0: 윤채 더부자데 자세요 말이 저와 저다 주지 보고 야로 과여래 是吧
1: 겨우 보라마라 쉬시 보라마라 터치나 쉬시
3: 보라마라 터치나
1: 계진마시 좋아 유두 부구대기에 가쇼 시원 칼리니 보시도가
0: 레레레 칼리니 보시도
1: 광마손 터진 쉬시 딱이나서 공연수 렘지 보라마라 쉬어 아시시
3: 보라마라 쉬어 아
0: 좋아
1: 제능아서 공연수 아
3: 시원 망주다 만년유 뒤무도 더 쌤주다
2: 부디나
1: 스니 통수부 야자 오라 다자라러 쉬어 알러시
3: 오라 다자라 쉬어 오 요 좋아 너부
1: 야자 야지마지 맞은 게 스킬
3: 요
1: 좋아
3: 좋아
0: 좋아
1: 좋아 좋아
2: 지마 쌤스 쇼리 다 화 쌤스 야냐리
4: 지부딘지 부수가 요 난주부 니 야고 먹고 비나 럽촌을 견게 그렇다
0: 다 그래
4: 너부 저 보라 몰라 님도 내가 줘

0: 당장 다 가입해. 야, 과심래. 시화. 시화. 수시시. 로초시 그래.
1: 용근유.
0: 교시. 아, 수시다. 야, 딱 말해. 로준시야 두즐레시야. 야.
1: 봐라. 나 간고 삽신에 난다.
0: 시화. 암락에 은이 렉게 왔다. 지진주 능주기. 동지팅지. 인지 지심 거리. 신수회. 얘라 로토베 땡최유. 삼대 쇼시. 드린시.
1: 봐라. 지시 튀니 싸뇨비.
0: 간고 못베.
1: 고.
0: 니 하르뉴시. 니 부송자. 지시 땡도 낭다요 말이. 인다.
2: 가지.
0: 니랑 공세시니. 조선비시리. 잡으시.

0: Tendo pogo jongze ti chu ri.
1: Ma ka le khum do.
0: Jongze khen je ti do, nga mi shi den da.
1: Yao shi ra chi xia. Ma da ma shi.
0: Ze le nga mi shi den da, nga be de sam dan de bi.
1: A ze class e, tin da chou ri.
0: Zi da ju da.
1: A ze ni a class da.
0: Me, ze ke jin ma ri.
1: Ya.
0: Me nga do min do se me. 이게 참 뷰티 브레. 니레 놈이 누가? 문에 경고쳐. 사과 겁나 될려디. 가게지 신급 민두가.
1: 장게 폴리 이치시다. 치시 된저도 낭다 영화시.
0: 이치 유 이네 교거든 제 신급이 쓰성 브레. 주조 나네 뒤인테는 꾸. 딘제 근데 신 브레 아. 장게 럽제 문에 신 브레.
1: 어. 야.
0: 아씨, 당 아디 먹어. 랑게 치료 재매 봐.
1: 소신, 랑게 계시 든 제시에너. 오늘 쌤 계고 도와. 랑게 나이 지매, 폴리 지매 봐.
0: 기라니가 로리 지매. 얇게 겨우 든 제 조지 성민도.
1: 소신. 남자 질러비는 좀 제약 통과 하리. 전다 하리네 클리클리 채우리. 나라니 그 포팅을 대수 지금 매다리. 당대 클리클리지. 얇게 죽는다고야. 다게 죽어리.
0: 클릭클릭 장용아, 양한테 제스기. 미수 보고도다. 니르신 얇게 겨우든 제주기. 이네 말하니 이거 볼도다. 다그란 대대네. 양게 던도 클릭치 클릭치스.
1: 니 개인키 제 시에죠. 딱제 역제 제비. 별로리 시에고 하면도. 이네 삼시 투카스도.
0: 제장, 아직 나 성매 도민도. 제장 말하니 이게 승리 유제 부귀간 돈제 겨우지 살롱 용부 채우지.
1: 아무 주매다. 제 뉴에비네 제일 맵 용도야. 나라니게 보고 뉴슈 마제비너 차로 여야라 편도 효리.
0: 시샹 다람 폴로시 조리로 여리 보고 나와 마케니 용도게.
1: 젠디르시 제겐세 규리.
0: 수세가.
1: 라오조.
2: 니스토 아스게토. 야. 기스돈다. 수고슈리리. 도스네 무티게 보다. 당 알아서 로스다체 문에 옥다 쉬드미도가 볼큐스 개브다가 나니닝 육제 대호토음도
1: 니 알아서 키스수지게 부그장 자라 다체 제수에니 나니닝 육제 알코딩무도 거브르 수지 레카레 하고 여자 니 저거 채웠음기 이네 보고 좀 잘려야디 문에 이 깔레시라도 거브르 시왕게 동교 없이 뒤뒤 삼아 안 치고 사지 장제디 레샤고 섬기 부글로 제다제 탄데 잼세야 두지 말베야
2: 왜 라게 섬지레다나 효리 섬주가 내뒤 조디 켄주 나부고 잼시에 대두 미즈 부고 나로 롭쇼 제대 효리 계세 부고 롭촌 레제 게라가 다바 하게 다미나 디두 랑우네 뇨고 수리
1: 탄데 부고 거부 양을 땅으로 수고 말베 탄데 거부 양을 게 다미 두고
2: 아 팀원이너 딩랑에 다바 내뒤 직시에뒤 Nianu pyo mes nieti, damdu sa la sam yu. Tanda samdang du, di zhe zhe mi du. Di ya, kum xie jie hai du wa. Numda zi zu niek kimta di zungwa na xie na, bugu jing ju da tu ju dang du, reng xie ge ding sui li xri. Ken zui na bugu nang xi, zem ya zi zhu na, lu rin pa yak kak zi yu dang du, ran bak ya me su xri. Ra yi ma xie ma xie xie. Tanda ra lung du yu xie, bugu pu chung ha ne lup chung su, lup chung ne mo zhin su ba xia xia. Da wana ran tando, bugu jing ju da tu ju dang du, lung du gu de nye be.
1: 녀롱도 고지 대세매 이내 보고 눈단지 야딘 제러 망원내이 순나기기 장게 신급이 아 장부진제 6월은 덥시아디 보고 살롱을 꽤게 걸어 김다 상매 보고 열게 연초가 선고하리 전도 김다제도 특히 유고된지 광토부제니 루크 한국 여야기 경찰하랴 보고 초 라드 야고지를 취급치야다 제마 내가 야구실 아야 체도라고 연이 그랬지 야구실에 무유다라고 是吧 다오나 무유배시고 지소토로 리조 충분 송고하래 녀신들이 좀도 도망가지 보고 미 근제지로 소교 제고이메 세심 제고기 맞으냐로 보고 삼로다 생감태로 롭스기 보기 롭스기 없지 보고 응원에 편의 카톤 고아레스노 이규기 장제다 라지토메디 시진스질 지규 하마시 보고스니디 가가조르 체대야우리 나니 양포 파메칠데 수수 진이르벨레 그치 류디심기 주노 다가라 그지바
2: 역시스 라시네 삼통샤 왜 나게 아시에프틴조 수시 신유유베
1: 럽터 시에비
2: 나라니 지부르샤 원딩아 조 기부초가 원내시나 탑교슈드리 라뉴아 니에 라리 양자 소내시아 탑랑슬랩조 사상 첨두용야 편도 요리 시에스웨
1: 카좀 수고하라
2: 다그리 랑게 세세 게모두나 간다 민수시에 봐니 규리
0: 디네피다
2: 레스
0: 샤샤 구정연라 피스
1: 구정연라 감사합니다
2: 감사
1: 겐솔하게 총차서 구슈샤
2: 기랑세야 강진디 이지 강배 나시아도 보고해
1: 레스 레스 피라
0: 구정연라 슈다 슈다
2: 레스
1: 네 칩시게요
0: 영아 공무소 기랑 양칭아 피고 키스
2: 예시그유 샘솔하게 디데나야디 나 조사 칩시 이내 강치 부금을 내시나 개시부시다 이
0: 지지 그냥게 가르송고 이메 신기 돌 때문에 강치 안저 강배나 샤이 딘제지 나저 강배 없다 대제 대마비스이 그냥지 쓰이다 됐으다 대 난저 강진디 견지 유베 니지워 대샤이 Dia siapa ini? Lepas itu si Yongbei macam, sahaja dengan malay cecah la cuma ni. Ni jadi nang dah mien. Nanti cing a, sorang a je. Xing zai cecah dengan macam, kong eh, tu bukan siapa sahaja. Cecah bukan dah am su nian ni. Ni jadi dem tak sahaja. Tiada tulur lusi. Dia tiap siapa dah, jela lusi. Tanda sofa cincu siapa dia? Nanti sofa ni jadi siapa ini? Bukan am gong dah, ni siapa dia dapat yang kiri. Si. 很多点事的，马当别恰的，贵个卡里有呢，天干松着呢。
2: 顾千言啦，天贵呢，这松着么都松嘛的，一年才里天松那个，请俺去让马别说。呵呵，这，呵呵这也好多，我那也好多，地里啥子卡了过来啦，呵呵，三叔老多见的，去让过来说说啊。
0: 天能嘛的，同志能嘛的，你不贵阿妈你是前面的用嘛的是修边不？
2: 那里。
0: 这地方呢，并没设备养护设施，天然水土这边能占蒙古籍优势，来大起不接人，能大面吧？能大面。天然人工业国家为了卡拉基等资源，让他只好你们都晓得，来爬马子哟，这多啊？当俺的主面，哪里不在这了？我就当过月，哪里西山就个有山路的门道，没在身子好，就叫过来你们都卡拉啥个住着吧？过来你给不接山他人，这么着？
2: 用啊，用俺用屋租给面，用多啊？
0: 俺他爸当着。
3: 宋叔，宁都，然给希望俺们那个小姑别去青年呗，可是用没都是老怂啊。哈，你们让丢了，厂里去外开嘞，三十几只等于，小姑的，我那人只是接下。 범위디 준다 휩쓸이샤 샤르고다 삼단한테 신달에 시라게 중어도 로친면에 비싼다 시라린샤 계승의 자국공수 중비나 안타본 바란 소개당바
0: 수수 보고래 나도 야구 제토민도고 칠리유네 내주의 친부딘 제시라합시 보증강의 아무티의 주요 모랑을 가르쓰기 입자도 겐큐는 마이키입시에 Kemakin yang amat indah itu, yubli, mebgerisgi.
3: Mebgeris eh, mizuge yungba satu gyor. Tadi tawat di idun cium budu da, tingkat cebre, ah.
0: 두신 숨조 열봐, 나리 암라르 락다시 뉴비.
3: 규진들이 건져래. 우리 지식스단지에 라다 뉴그룹에. 나 윤버사바 lelabdinde yorbe. Shang lada kari kwa yusne, nyan yujang chigyu. Shang kari gu yune, nga shi chigruba. Shang zang gwa ta jenye yorbe, shi maare.
0: Kong lopo me mabwe yawdinde shi da, nga sanda yawdinde chi, gwe za shi.
3: Shi mogo, ki shi du, yawdze shi wa. Shang gai la yu shi da, tunda di, tindis kyu zhugri sengduge. A, nye sabi pingjigle mene, pichu dang kusa dang uri. Nye sabi ngui pingjigle mene, mi changme tomu che che, rindang ngun tu buko uri. Yine kangbeko zui sasun ngui pingjigle mene, kengshu durgyo wa maari. Nye shibigi shiden su zemshio la.
0: Yo. Hako so.
3: Ki shingzhe shi yu, laksan muda kyunu minduga. Nye ton nemche rang shi yu da, chengu diye dabu yaku gyabla. Xie ma do nizu di ritun bi dan, nye rang zhe beng ui di nian yung deng gi. Jek dong su xie yu, ma ri, jia tam su xiong.
0: Ti rin rui yin si nye ge cuang xia di, nye sui bai ma bi di tong du, hang san su, sem yi le diep zha. Mo ne yin, mi jo yi dang zho chi gi. Nga re sem gui ti nye ra si che ju. Pa ma si nye di, bu gui lop chong chi yi do, ga le si ra gyob gi.
1: Rang cuang xia di, Lai kharsin yerdo?
0: Pechi, di kharsa. Si jay dawaan teegi lekchi nye imja.
1: Pangala.
0: Di kharsu re?
1: Lopsu toga lekchi na yakshu re.
0: Rang samli koto tor tor dhugduga, kharta

0: 인도 등기 네 시와 수구조디 마카셰 자도 피발라 잼즈데 그두 치레스기
1: 제다 잼즈세 걸마슈다
0: 네라 잼즈데 감에 싱기 이네 시와가 갑시라치기 라주다 푸피겔레다 가타 쳐주기 계속 은니게 소셜 야구 재미는 류제버 제르 찾아줄라
1: 전에 부치제 잼즈제 뒤 사지피기 류제버 제르 소경 쳐서시다 집에 아 불어 잼라지 야르시자 마르시포 디 로스 면제가 부기 잼즈스리
0: 제제제 주다 네 분이 당고
1: 니란 셰오 제마 라오조게 카르원 조체네 아 이체스 마시 미스 딘란다 오늘 두리아 민도
0: 어 전다디 라오조 죽을 내 뻬여 말해 말은 놓치지 네 덕시 야고 잼도 인도 가져와
1: 부간예이 노부 소셔시 야 소셔 잼정 마시

0: 세니 계기 명한 세지 수주 생각이 응치가 내가 누구 돌단 얘기 텁시세 수주 커서 제 텁시 등줄에 등도 롭중 쓰시디 두시오 마동라 롭제 망부 지리 되어 군수 지시심부 송자 상계 파 체가 맞지는 군수 수 세가 육마다 초대 상망물 되어 오래 롭제 옆에 중마된 물 초라 담부리 제 말에 등도 비스도네 니다르 직시에게 되지 상 고만하네 마 고시라는 게 예란시시입니다. 응원에 가르시라 거기. 응원에 가르시라 거기. 아이딘지 신두미도 이내 나한테 야구 용해다 보고 되면 다만 죽는 삼주.
1: 아직다 지수고자. 아래 높신기. 예란 클라스가 친구.
0: 먹어 먹어. 소 먹어. 아들들이 두부시 동지봐. 상 보면도 옆에서 되시. 신예. 신예. 아메카르뉴라 발라랑 가비유

0: 주시도다.
1: 양신도 대자 가르치가. 나서님 미리 파제지이다.
0: 지금이 야야체 구식해부로. 또다 신체 갸르샤. 파제 가르이부. 하다 다 그리. 파제비는 미리 통추셔서 좀 말베. 나게 파제니는 신다 뉴제. 미리 쪼다 다 그리.
1: 다리 권내디. 아무디게 신나 잡 근제 유명 예신에 하고스. 콘조 와라 시유나. 베드 심제 갸르체제 되기. 트네 트브리. 나는 아무디 결정제 좋아게 오메.
0: 근데 이 면상 그 신마리. 라는 거 시기니 니 신다다 좋아신인데. 괜히 말 봐. 저보다 중요하다. 아메 저보나로. 니 저 근데 이메. 라는 거 유머스 게임 해 봐. 저의 저보나 뭐 저는 저의 같이 주임에 신경 말고. 어디 나타나 뭐 저는 덕주 그냥 신토 없지.
1: 당 아이 겨스 부재시라 로체나. 아무 카마르도 토고 진마리.
0: 伯姐，查这里是蒙古语呗？你那些，接下来新多都不要点走，我那。

0: 가르도
1: 태민도
0: 미주 야네 돈에 부재가 제대로 먹고 죽어도 랑가를 해시게 먹을 배야
1: 디린 피존 랍지 대다가 신비 계속 부문에 비게 담비이너 콘주 럽윈디 럽지를 지게 고기 로직 럽윈 오늘 톱시라도 디가 부재게 산시다 조선 톱시라 마시베
0: 다디 니라라 돈에 보지 시인다 무스야디 배주당하셔보 간다 년닝도게 보습중당야르 심제마셰체 나레데도 샤닥다 제베마세 기부체 대로체노 조소당고주니 더리효리
1: 년원에 도야 여민도 성두게
0: 도야에 장게 도야스 그승임에 식매자
1: 년원에 우리도 수입에 저는 용안 예란 시오. 나선이 두배 친부 신요가 주의.
0: 네시.
1: 두배 권치시디 요이.
0: 간다랑 가부 준비시고. 두배 요 향시시. 디테일 예란 가 계시 말이.
2: 喂, 닝도. 然可把月. 啊, 뭐지 시의 月. 요요.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로지파주 열기체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굽주고르부생제 로지파주 뷰레드베지캉 양나 로지파주 진서바 창진시바 노부송주라기 뻘리유베 부메드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engji gi zeju gor ngap gi gup ju khop ge sim ji lo ge pha ju bu le de be ji ta lo ge pha ju jin zi ba cha jie xie bu nu bu sum ju la gi fu ri yu de bu me du dong ji niang du ju yi chang bo la xie xi yu de ngue le lin na ngue le bu ju yi
1: ye tu gi ya ni me cha wa qi nga gong hu long dan yue chang xiu xiu lo ge pha j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e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e 阿公堂你空可对群羊参不语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羊参不语地外你过堂龙过七七羊过土了苏布尔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羊干不行温土七六主队我给爬着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替你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堂不提下不着空得不来浪车稳当热度车
3: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干部参龙员为企图，新旧堂三百七百银别，七别耕日参龙给开旧堂对年，取个钱月。昨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年，阳性西沃堂，冷天顶秀七位。
1: 恐怖也对电信级别从来使用的，如果从恐怖部队堂从家级别够，钢板超用的第九切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生产品。泰迪兄弟那么提起不用，逐渐级别提清了，起不错，提清这么用的堂，电堂昂才能用的，面对秀。
3: 他们恰起了锅，也谈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人运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瘾。
2: 罗杰帕主日过了哈密，日过了汤，羊肉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冷地土了，日过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了进来，这打的国土了，百姓点不起切味，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天外喊我了，切就汤，天地国土的南部点预备，大姐切的，天安人光呢，恰你了，过了解决过去搞点一么汤，他的恰你了，过了俺给过去搞点来准备个。盆中罗杰帕主。
1: 要退几样，你们操下去。阿公喝龙当月长秀秀，罗杰帕主你过七块地石头，石头那么细，看起了明年岁月了。你过去南部养千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养过土了，苏泊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养干部行温土。
2: 七六支队，我给派出你过七块当不能疼。罗杰派出日过了哈密，日过了汤，羊肉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冷地土了，日过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了进来，这打的国土了，百姓点不起切味，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另外喊我了，七六支汤，天都国土的南部点预备，大姐切的，天安人光呢，恰你了，过了解决过去搞点一么汤，他的恰你了。
4: 过了俺给过去搞点来准备个。盆中罗杰帕主，罗杰帕主演技切过，天气给解决过了，你给过去搞不成的。罗杰帕主本来特别健康，养了罗杰帕主真走吧，常见些不萝卜松竹拉给百里预备，铺面对东京。

0: 도 템초. 게데 텐지기 제주 거로 나티 고주 겁게 심지. 로지 파주 뷰레 되베 지타. 로지 파주 진저바 차제 셰브 노부숨주 라기 버리 유베. 구매 뒤동지 냠도 비교이. 장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비교이.
1: 린이 점이토 파 펩시기 토니 치초디 기지. 신지 테라 라르케기 도주 데메나 치조와 테 세소기 코르규 사바 고소바 츠이베.

토강히 동전 줄린타 나반 타도니 샤와 추가로 추 계세 차스비 인시 동전 줄린히 콘조로 뒤네 제부식 고된 제이가 마세 초도 그 니루 메버신도 치 진도 뒤면이 셔초키 랑기 세버차스의 동전 줄린티네 마도 신토 카체디 김선 시부 스부 민가동이 사드의 자당토 뵈치 샤와 추가르니 스부 토구도 손에 지겐키 샤와의 리시 콘츠 열두 지차네 리드의 자당토 뵈바타 군투 카웨 요베 리드 자단 티네 카체디 서브 마스에 동전 준신 초수 네비치 셰준이 뒤지기 정도 탄드네 네부 체징 탄다 셰주키 깨지기 전로 탐부테라 카데 쪽 키게 개야 샤와 추가를 겜버 수용원에 잠복게 조교도 가가 되잖아 다행이지만 샤와 추가를 니 깨자교로 창업해 Shurgun Zachaji, Chugu Yang de Chu Yang, Gedo. Zenu Ti, Fonzu Ni Yula, Tungin Jerma. Wen Yang Shetu Ti, Dazu Chima. Shetu La Ame Rodam Chigim. Shetu Ti, Lodoma, Ame, Dunga Wishi Tsashi.

제규 촌이 레디오에 짜단 토 규도 차바신 차르젠 따르죠. 계시 용아 차체 셔주츠 폐격이 청수 도준비도 립치차는 관주 수주 좀비 모즈 태조 서규 그급 적입니다. 표침부디니 머규 지소리 초보시 제티 대낭 어치타 모 수모 아마 아니 다른 법이 제무제타 다른 법 매비 제부야 찬원진 셰주키 김기 콩쇼산에 손에 제뉴 장디 나르 순듀 급기 장가장수의 튼토 따군 치시기 당토 세링 원진 토바괴디 디루 지신 동창하 유발리 관수의 당가르 참배 세리 갸라니와 유에비 관수의 디다 원진 토바 체리 삼미로의 지신 디다 겹도 교르시에 차 대네 추추의 시바 괴디 추니 정류랑 예바르 코우에 류수 디단토 내지지지 시엠콘츠 류라 담바 주단 시바 차고 대니 토강도 촌의 집에 면종 제뉴시 리티 덤크 니치 용피도 베카라 시엔딘 부장키 소미야베 펜도히

0: 다다 샤와 춘춘데 남아서 드네 좀에 샤와 춘춘데 링크를 연나
1: 튠주기 쇼방아분이 총주인이답 칸스칸토 샘젠시 추신이고
2: 샤와 춘춘 저 다다 공나요 샤와 춘춘 저 다다 공나요 대초 뉴고요 초문이더
0: 지 그 시체 돈이 제 제벌이 탈선 되니 자칼라소 파코 랑고도 되니 되노 싸사모 그 친도데 되니 또 다른 보지리 문도데 되니 그 쇼크도 젠제지 산도 젠서 할레 비상 증거 너네 팀에 배동아
1: 공기 샤와 추가식 최신이에 디리 샤와 니메베 공기 랑난기 차티
0: 야시라

0: 튠줍카 질카시 최베 리도루 샤와 추가로 포리티니 튠줍기 최신베 샤와티시 그게도 샤와 추가라나 진짜 샤와 코너스 대야 너 추구나 샤와디 게니 테라 메겐시 포드 더블레과라 튠줍기 소냐라 쳔시 타로 로 듄르리베 샤와티 튠줍타 냠투 바론 총조로 초와르 르네 로추 데스 로레 예르투수 샤웨 스법 토세 지구투 조시 디니 샤와 추가라 헨기네 나오 시기시시 원장 코엔디네 다와 카세 카제 조웨 테튠 튠줍기 코바 야양 쳔시게 튠주 김키 강바디니 샤웨 강바시 튠주기 샤웨 강바라 계지 제바타 단이 배체를 샤와 로용 처비듯이 시엔 튠주 낭토 조무지 수여베 고래 낭키 센즈 테이 샤웨 군케 링키 카세수 카라다
1: 먼저 아 지셔다
2: 다로 겐카 아니 샤세세 짜만다데 제자테 비니 제제르지
3: 뭐야 뭐야
0: 케야 창아르 체웨 쇼보시라 샤와 총즈낭 로요 로리 지드 주베가 지수 샤웨 너리낭기 파피베 초와 주지니 총즈낭 로요 로듀르 레베 샤와 테니 샤와 추가르 포리시 예신 나수 탈라 퍼뷰 웬양 코로 메균 포뇨의 겐키 카샤 겐키 차르 게더 메라 지르바야 기세 치더 메 웬양 총준 디루 군슝키 니모 초보 유바 강식 더동 뒤죽타 중미 창메 콜라 따도 치는

Shawa Chugara Ta Shana Nibu Shawa Cengong Ki Sokja Chirishi Ima Ta Chowe Kumshi Cha Jabu Chodoy Kegon Ya Jigdo Keiyu Nendera Sibu Mi Sumdo Ngapyazam Sinaya Diru Khonzu Segi Ngagong Tuyantu Tabzu Denya Michi 아니스나 쿠엔디니 샤와 추가라타 샤나키 초대 지도 계획에 나고 이바 강식 야 초대 응하고기 옌삼 크시야시 대야 샤와 추가라타 샤나니 대가라 야마라 내부 체수의 왕기 리규치 야르제 조바타 직 마르 법종 유티 샤와 추가르니 서브미 솜동압디네 나도 파르키 서구도 되바타 샤나니 서브미니도니 솜돈 뚱게 쿠곤수 초대치 세기 당금이라와 티니 손에 태공 지도 콘조에 팔라 파르유의 초리의 제토베 규겐 조시시 맞으니 샤와 추가르키 세리 조디 이마타 죽체니 세리 앙니바

사투 룸슈르코 시드윈 넘버 가서 가도 캐비티 네게 소자 망치외 큐타 큐체네 초와라 르시히 콘즈 세사와타 니니와 네보와 소 강체야 큐지 토네 베기유라 펜즈 로제타 다경치레치 대신 나젠 리로 초하게 신비 라웨 초덥 신식 담보 지신 유티 콘츠 세캉부 투즈 폐체와 개조 캐드 낭네 르신유 코니 달아 퍼비 라와 포시시 코로 무리 타미 저베 키수시게 유티 치와 시게세라 Lüdinki, Lazitan Jawara, Chiwa Tia, Trizenum Dusu, Sine Pijujin Yu. Kui, Shindon Si Damne, Dongwensu Jeje Chiwzu. Koben Diru, Jumen Wenki, Sakdun Wenze Jog Yu. Tia Rigdun Tsu, Kwanzu Yueba Hakwa Che Yu. Lawa Puri Tan Muri La Sosur Wang Wei Kimzang Yue La Lawa Sosur Pa La Penzun Sur Yue Che Jing Rang Sosur Lam Du Gyu Ti Dung Tu Mi Yung Wa Chi Gyu

감네 사르삼 하지 마라. 모두 대능 추냐소타 최송 제디 로마사바 계규 게네지. 계자와 상회타 담보로 제유베 롱첸 최토 계지 잠야 구이 잠야 미치. 程序可以给我了女子心都用为电影执行了多米监体其那么铁配角的出席铁撒对我女天宫配送错误规矩都把扛起切记度扎切为切着他扛出压缩切脱别铁打了电影执行铁肯日都不切行切记的着行铁打 사료 토기 순수 체체 위에 채소 위 천다수

개배 뒤에니 샤와 추가로 프로츠 무제 트레이닝과 조심. 티니 대바 트레이너시시. 샤부 창매 개배 남두수 장기 규바 변두 체면. 왠야 샤부 고바르마도 파조르 치완미. 샤부티 다다 칼롱추 칭이 놈니 추즈랑오위 유무추십 치시 유바타 텔레 유무강식 파조 제조로 저리 제스바 시에토 코바라 믹스시 라바타 미진웨사 고베 제야 티야 담과 직송 체베 단이 라제 제엠베 머지시 베교 괴터메 정총 퇴베 샤비 탐진 퇴도 잔나 게가 토베 저와 치데 유에바 제보 토베 젠즈 치 그민 탁주 치

샤부니 로숨니 나즈 민기규 원견 샤부 망치와식 로초르레디 마도 파조르 치완메 원견 샤웨 고바차고는 로초르 수연비 샤부 유타동 로니 숨기 차론 규림규규 셰규 낭토 고바체 민디오 켄 찌갸 메티 셰규 낭토 로숨을 수행비 흔히 코우비 포션츠 유묘사를 자조시 지문 놈주의 티레이자 렌드웨타 냠주의 렌다시 지라 테니 콘조 샤부 이엔비 텐기기 시그티야시 샤와 포션 티다 니급링 냠용시엔 차비 도곰 겹주티 상론 체덥 약쇼 테레큐르히 文言宽翠真热气呢他最热热的电幕大就提唱千鸟美天呀真热气热气这就是热气宽翠囊中来求其月经提得比罗布中他女秀空洞的动物为决定提呢小为国巴热热与狗爱提谁 고바티 네급 내수 강점식 수입했나? 코인이 고르토 마운비 쉰지바 태즈 디르네 뒤긴 고급 고시유 계시 고백 내수 뒤즈 주주 초래 계치 대송수 등급 매바 천배 대다라 코 고백 고자야 신기 첩체초가 천토 샤오의 고백 고자 팀원지 사르싱 고베 코스즈베 탑즈티 다완니즘 균두 칭유 코니 탑즈 트위키 판본용 겐디 인싱 다니크 다르 탑즈레 치르쉐 겹디 상로로 차르 사바게 투 고급 즈네 제규리 마디

0: Kama ta. Te, dana chuban chu. Kurban. Hmm. Te tarin ne no ne ne mundu ne mundu ne mumbu. Ya. Da ne ge da da chupana ne ne pan ho zura. Are. Te ne ge dana kanga ya bote. Dana tenji da ya mozu. Are. Te tarin no ne dana ne ge shinsha shinsha yiz. Te chu go chi.
1: 급수 가고로 십시를 집어티니 개선 쓰레기 집을 도마교 공 예바르도 죽고 해버린 것이시 사진 숨도 기급 준비 정중 숨집 크니 고란 레가 치생 악동 강기 도담 기본 이바타 로레 진다 구버니 콩타 레로 초 레레 치슈기 뒤급 제티 낙제기 매수엔 타 공회 런건 거 제주 티니 뒤급 티에 레게 손에 티시

0: 사진 숨도 정중 순접 교육이 대학교의 지능으로 책동 11일 하스바타 如 체조 먹부캡 유진 서법 미인가도 연습하 샤다시 태양 소론 교연비 구리운디 제나라 계상 지린타 코베레로 츠 니다라 추즈 출하상 교육이
1: 송교 괴난기 샤와 추가하다 속자 신다 강가 긍지강님 소토바다 기다 광위장님 맵다 단도리다게 아주 미리 통두 아니 짜니 최고야 매베 로디디스 칭여
0: 사진 숨도이 샤와 추가라라 손에 구유지 진심 뒤탄대 파도야 중국 토가 유기 캔디엔 샤완디리 나르시 리바탕부 송접 속자기 제시 임베 토네 디다기 리교타 고자 나르시 뇽이 임바 촌통

소화제와래 변전 중후미치 로레진의 구분에 쪽집에 바르니 샤와 추가르키 기베 튜지 셈베 대두시에 샤바타 유모 냠도 좀네 그 첨부식 주부유 교제는 유모 십주 잡니 기베 튜타 딱딱해 유베 거저 창매 니로 장라 니 콘드치 샤부츠 유메 사르니로 자르시 탕부 미다 페레 집안 짐신 수부토리 제디 타라 콘조 와라 초용니 제지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提醒我这样样家吧提 파조로 첸뒤 차고 샤보카 지기야 렌진 차교로 신도 가보로 교류해 렌진이 샤보 랑기 시슈 원비 탑람을 쇼듯이 제르바 또단 데마시 계획 체토 유문남기 먹주 최내 개가 토변 대다 파조로 치 콘즈 리딤 제비 차주 대리 리규 규바 뷰리고식 균진 체토 샤와추가르키 지대 낭토 샤표 리규규베추 니버케젠 듄시 유메 웬야 티즈 겐드티 투동 니셰 잠타 타나 가르자 카셰 나나 멍교로 체 차기 웬야 유메 네버니 딜레 케가 체티 콘츠 지르바 소경 체베 겐드 코르규 유바마세 체 칸고 테다라 균투 체기

0: Maji rang mola la lo sa sam chu shuje kala yago sa wo sam chu ine rang som ge ma chi de da ta de li yi jing le ji xie bei ga yi ji rang ge mola la xie ba shi pu ji sim sta ya ma jie xi a
1: ye ba la kwa de se
0: ha gu mu ju ji xie ne zhuo bu qian ji dun zi na de xin yu chu ga ran ni ye de sa de
1: yang a
0: 가르산디도
1: 피사
0: 영아 아멘하고 노보 라스승 안에 용두게 아무 칠시
1: 영아
0: 저걸로 용구
1: 챙겨서러시아
0: 요
1: 암랑 거기
0: 지. 타르 우디 전에 같이 가요 봐.
2: 싱가랑 로사 좀 주고 용비. 로사 저스틸레.
0: 로사 저스틸레. 야라다 게가 용비.
2: 어지 로사 줘 봐. 싱가니 수입냐 감디다 루시. 파기제 교캬가나 루다.
0: 영아. 야지 아.
2: 어, 더도유. 디 나나 봄자 받는 맛이. 디가 레스베 케이다.
0: 디 가제.
2: 어, 락락도 가 봤지.
0: 디레는 용 맛이.
2: 아, 진짜 가로시.
0: 광시대학교에는 용 맛이.
2: 네, 나나게 장카바 망스겸의 장투규 심지어 제제 대고 히마스럽죠. 나도 가봤죠. 가로시.
0: 보면 다른 닝다르 생각카바 교육기 제관미도 문내이. 자기 뭐라로 광침부자라 시신유. 더니 더베디 네 먹어르네. 자기 룸주 차가 인수 우수깊제 제주. 나이체니르 시. 용 맛이 용 맛이. 디르시 디녀령 하이신디 녀령.
2: 前年我
0: 捏了捏在学的，起码让给从下起步的从这个读书呢，捏的吃个这球。勇啊！你先前年俺杭州亲戚从下到头在给学语，然后就最有那么多的，光是听我让给这边从下的给谁？捏让手机，俺家都说前面三句。何止？是啊你。勇啊！你捏了规矩些，其实拿了听到前面呢。
3: 네, 라님도 연초.
2: 쟤는 이세 집 니랑 소화 연초. 뭐야, 상관이야 진아.
0: 영아. 야주아.

0: 아무라 얀녀도 병오비 손흥이다
1: 중고 메시지 가져가 쇼자 간사드네 책 딱딱 쓰시야
0: 암치라기 선규사 실피 토비 숨기
1: 토비 일세 소예 순시요 다히니미 통계 통계래 계순시제 고화등 것도가 랑가 아무 공매 통등 그이베 네 중고매 가르지 아이메 신금아 쉐 네 타무데 랑지 체죠 나 돈다 가르사데요
0: 네 기랑로 돈도 돈다 가르사고지 나 기랑 뒤로 싸워매베 미시
1: 대체 있는 아 창고장샤 세우지 나머지 치머지 르사 딱달로 조도 나르치 돈도 소래부터가 종매라 교부서 주매뷰 랑 소화 말다
0: 기랑 공부 가르시유 네 그들 교부서 주매뷰서 나 단도 교야디 포대부 면사이 마신네 중고면 세빈도 부부다 코스비
1: 면세네 눈마트야 좀세 가르니메 랑 수수치 저저 나님도 경험면 가죠
0: 가죠지
1: 면가 딱제 가죠
0: 가죠
1: 라면가 중면사데 수수 장노 유사지 让了 不靠的让了不靠的名字今天天天年民族周到四年天我是那年多半是能打的你年年学习我年学习年学习年多半我是我小了我这个学习下个年比给这天这看来特别有事你已经觉得我才有没有差不多主意你要我才有没有学习我吃不到那么下雨不靠的明天看热点

0: 我们来，拉广大，去哪里啊？跟大去跟着学一。啊，米卡谢个，看那小红梅操不操下注事啊？去，接了，卡帕洛不得啊，估计是还没对了，别来写下去，我让是也，我是没办法说就说一下。小曼，让学的，停车人多不多？
1: 你带你看没多。
0: 아자, 남자들이 라수는 빌레 셉사, 게스 마라비는 고스네 비르다.
2: 小李, 你的对, 让听我听这 마셔봐, 탄도 호슴 쉽질래도와, 让구지 사업대 쓰미셔마다.
0: 아자, 让삼代 망참이죠, 你听这 삼미,
2: 前女는 매바 现女问多, 提前罗去去点做，点不灭去，给我去学这些。
1: 六九到底是过去的。

0: 这种呢，人群的面子里，前场站了军旗领导了。
1: 站哪部？也不是参与。
0: 所以这蒙牛的代价，韩立方派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是领给。
1: 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下了。
0: 你让了派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记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
2: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旁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3: 시리 여도주어 중위 장부시인 총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의 윤장례 주주군두위 겐징무차도코로 총무 샹샹두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라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니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남자한테 싸우지 마, 삽치라.
1: 나 다 먹어.
0: 교수 치마도.
1: 레스.
2: 진짜라. 사변 봐, 小胡妹的, 토야 같이 쓰자.
3: 예진, 쉬었다, 쉬었다. 라는 텐 다시 치아유.
2: 체력 흐리유나?
3: 되다. 거대로자, 랭년 되니 해지쓰기.
2: 랭년 되니 해지라? 카리스 동그리.
3: 딩이랑 아무나가 슝래 카나 샤바 균패지에 나라 니즈 도스 라소. 랭년 된줄 아이 쏘기. 니즈 가 라소 아.
2: 니시 무죠?
3: 다제는 랑 랭년 된줄 요마셔봐.
2: 된줄 매.
4: 你大大让了怕有不上的鱼。你懂吧这些
5: 我想长来了让个龙鱼都都不弱了呗。
4: 我就是中年人让个叫什么了吧。
2: 我连个团聚还是一把。年龄我估计我大大可真是个人。
4: 让出来个用途呢听着那我当妈谁。
2: 你是不是他家还是一把俺老师不叫来给俺让他当俺让他接头鱼。
5: 你妈妈那个刚刚难免呢让龙不现在来抓要妈谁。可多
4: 地来没多。可是你看人家几个钱有呢那么大清朝的。
5: 给不给可多。
2: 阿姆拉我去让吐呢他就不得吐给。
5: 他的心里心里这个我常没得干了。
4: 告诉你找到能洗洗让叔叔学的。看着钱下有。
2: 我没走也去让小姐洗洗。我每次在这小姐朋友老头走。这点我早晚得
4: 这家伙姐朋友乐意那去，爹爹不是呗？
1: 爹不是，怎么？地官那个看不苍马打个车名不？打看不名多？
4: 苍马爹不是呗？
1: 嗯。
4: 勇啊，前天要去啊？
1: 啊，去呀嘛嘞。
4: 阿姐。看了你们都来了的，三单呗。
2: 奶奶，我你们都看不得来的。

0: 아마 라이지님도 강불래야 가시.
1: 나이 강불실라고 삼대위원 따다 아자 강불라니시야. 뭐 중조통수봐. 나래 칸님부지.
0: 뭐라나 가로 좋아지마 스비.
1: 니댄 제민도.
0: 계속 랑 소미게면 내 주디 캠비나. 만족시비 쓰는 거지.
1: 댄데킹

0: 시내 가봐 렘베.
1: 키랑 셈 뉴고도 나 맹갈 시스 당가티.
0: 몰라게 손주게. 나낭다 민도. 세진이 셰브다가 닌가 가봐 말랭가치. 셰초 마스베.
2: 대치니 숨스르베. 나타데 레낭다미. 계속 남자 야고 시작이네. 코네다 라체 파크시.
1: 나 페유 로 용미.
0: 장가 레가디 야고체. 코스파 라체 망으로 치네 가서지.
3: 보고 과야서 동아. 넘지마다 소 로고 치리. 장가 강배나기.
0: 장암 춘시 교르도가.
2: 베리. 디콘 강부디 강다게 뒤스.
0: 저도 과친소. 레오 마체제 장주고가 치위베.
1: 드리 레오 밤치고기. 로레규지.
3: 라도다 거린도 팬토 마시 저와 주스는 카르닝 마시
0: 파칼로제 거르시게다 나 강바다 치기
4: 엄마 엄마 년년 하나 요가 쓰이베
1: 장발하게 쓰르준도 미도
2: 나 나르메드 엄마 베드 년년 하나 데데도
1: 카이스나 강부디네 랑쯤크이 아무런 텐츄.
4: 하지, 니제 마셔다. 제발 시키기.
2: 영아, 이게 시대 대시미요. 그리시스 장비.
1: 아멘 나 티에스 너무도. 자수는 수우시도가 주인다.
2: 영아, 수우시스. 나의 초가 되면 좀 산주 조이.
4: 바이바이. 아, 시, 어, 어, 겨우 채 너무도. 아, 시,
0: 니네 랑 예안도 미스된다. 근처도 직대오.
1: 这个你阿妈你了啊是燃烧给谁用啊你这哪给人阿姆拉你阿姆拉他都读书给参谋书你说一些让他需求用的给老大给把老走着去啊这啥什么啥不是的那那你要给个让他学天去啊这个阿姆拉的你阿姆拉的门啊先不要去修理呀跑不低呢
0: 가두이 내게 지시에 맞아보네 가봐시야제 당하시라고
5: 오늘 전화 끙을 파리야리 인헨 예디 파리야 견미도 가르지가
0: 랑 나로로 초조지를 하스데스 텅도 초이 참으스구에
5: 랑 좋아진 제도나 암라비게 돈슈 바다다리 你掌握在马尼瓦，随便忙忙着你。
0: 三舅那有人固定这点个多，很多随便上我也是。

0: 노보 노보 기링에 샵주 사브 샤비 초대다지 대대다 노보 니 숨 착착지 니 숨 착착지 니 숨 착착지 니 숨 착착지 내라 노보 노보 됐다 내라르 대대아 도스 착시 고야야 방고 디디 시옵시 니 숨 착착자 니
1: 어지
0: 아지 야
1: 나 독스다 지가
0: 아지
1: 한국 뭐 비비치
0: 한국 비비나 전화리 마시 독제티야 나한테 장조 손사시 야 장가가 독제도다 돈다 아라 달로 마시 안고
1: 现在咱这边我就做穿了咱们这边开开心的都得欺负你这老友姐
0: 노보 디미라 머시부터 롭준 셰프사 디게미지 넘규치리 비소지소 스탐사 제주도게 오네 아 롭준 야오제 제고도 와 라바도 랑가 아자스라든지 왜 랑가 아자 안가는 시 민두스쿠제 샵주장가 다는 근제도 와 니다 몰라다 부구주제 대오 희마시 내제는 레미 사다쉐샤
1: 용아 선인네제 키라니 제비게 용두게 니아자랑즈레나 샤르장가당 자게 니암라르 따도차가치 니아자 갈레스타카요시 추리야고도
0: 마베 수수 보면은 시 가와용고시 노보 나 룹뒤지 잠르데 돈도야오제 시민도 제자 양야로윤게제 룹뒤지 장고 생비 야 아지 노보 노보 나무스디랑고 아지 돈도로비마케비나 콘세마르타

0: 어찌 어 계세 녀디 나러라 고무책 돈치 샤유베니 탄당 앞게 민두고
1: 녀무가 가나 쥐비 랑라 암라게 다리에 제동 제고 말베 랑거 중문이게 돈도 나로 보지고 말 무디 등거지
0: 당금 민두 랑게 녀라 제 가든 아 쥐다 아 동가 주이
1: 가르스리아 녀 랑가 암라게 유시베 라자 도르 쳐베 랑저 제무 쥐비 노두게 다그라보
0: 아무라게 남배 무 콩강을 배줘 당고 수바 장가리 인스 아치 다크샤보 베스토메
2: 나나 따라 요거 사줘 유배
0: 경호인
2: 요거 사줘 유배 아
0: 경호인 다 경호인
2: 사줘 유슬럽지 추수지 수주기
0: 니야 당고 내 랑라 산주 니 체스 퇴승면 돼 따라 유다 유다 나 샵수에 주주인
2: 랑리 야출럽쇼
0: 아무라.
2: 어.
0: 셀라 초가피.
2: 요. 어제 드리체니래요, 마리베.
0: 어. 녀장아 포르데브라미도 기라주시. 나서매.
2: 드린다와기 체리 마담바 마르다. 야, 규다. 피게 슈조나 울루세 르구들리스다.
0: 기랑나베던기.
2: 아치. 자. 아자. 암라.
3: 오. 녀들은 처음에 녀리브리 스웹스 중고 유부통주. 제장 도스 녀유. 마주게 과야 능랑주게 비지 최가.
2: 다리 랑게 수아. 아자 대부 민도사. 갈레마 수아.
3: 나 수라. 아자 야마 대부 제프시. 혹시 다리 야 식스 싫어 민도가.
0: 라용 거 삼마 좀. 제장 암라 고장 수비.
3: 전에 아무라를 세퇴해봐 샤오른샤싱 어이 용두게
2: 랑소소 아버지 양능아 아버지 내 그뒤소세서 예부 통주어 겨우 린슈다
0: 진아 뭐지
2: 린슈는 린다
0: 레스 쟤는 열기란 주시 주아
3: 가리 랭구지
2: 너와 디 체린 조합자
3: 年尾姑娘年尾连续了不咋连喊出名度阿姆拉他都我妈陪酒当年有吗是真正的这我的你也可能了是啊都得不学习捏了阿家的给谢不得客气地捏是啊地连地连我就地连地那恩吉路那是我站路擦损了阿你都是姐姑下的当时
2: 姑擦不着呗是啊现在凭你脸当我脚不是的要不都要不都爷爷让给俺哥们吃东西过节开车啊他的爷俺们来了我就跟这瞧我们乐节的鱼吃这鱼鱼爷钱的怕跟这是过节俺老妈是要出老家就是要吃啥肉嘛这边让给俺们来了谁是心不得的女的他是哦顶着
3: 阿姐真的擦不着的脸的天天
0: 俺里边的开始三年没了看俺们路年轻过
3: 有时候让给马三的你先想着随便有马人你说你说我那是你别请你要我修娜娜这些杨卡巴里斯娜娜给你卡巴杨是给我用给我那一会儿喂这人催的钱呀有的人差不着呗啊是
0: 남셔게네 아자게 니 배도 줘줘 더 더 섬라로 고가다 아치도 럭부 시부 체고기 콜이 유과 하시 니 셔마 줘 섬라게 니 님도 칸 레브 신촌도 민도사 체장 카마 쇼치라 암랑 레신도 민도사 응 아마 럽스에 모랑게 토가 토단치니 아자데 유유 수고시 리 아자데 유과 하러시 나에 리
3: 俺的手机写去，到时候能看小桌椅，送不了你吃的鱼。
0: 阿妈，莫拉啥鱼呗，送不了吃的鱼呗。
3: 阿妈，谢明达，阿家来送。看这个，让俺们来给你们俩送的。
0: 谢明松，给这鱼我来接送。
3: 让俺开连嘛这边，俺来接这个。 这个是我的。

0: 아자 나 내가 저거 말이 또 내가 쇼 봄신 주디에 너럽 댐 처비하고 주유자
1: 암라 신도 최다
0: 수세 신도 시서다
2: 金娜娜也创作那古月八十点钟，天真凝结了。阿姆拉，既然创作我们最幸运，好在人家阿三木凝结日三中哎，年初多么人了，嘎达给不幸运，你这穷了，我爹死了。金娜你给我做那哪事的？知道么多？别的你也举起多啊，他还是把这些给你，查些名字找不多啊，我老兄弟在西北去啊，
1: 找不名多。 然后就对他签的是那个人家，
0: 既然我这里人家约我去，是吧？阿姆拉，
1: 认识的，阿姐，阿姐，你是哪家？

0: 알레쿠다 알레쿠다 어 단대포트 근제도 랑다스민도 기지망고 매베가 시엘 흘르시도 라자망시아 여도가 하고스 잘레샤 요 야추 저당 우주당을 내송아 신이 강림도 내자 소나 근제도
1: 솜라 닝고 셴라 출롱 유베
0: 예 왜? 레위베.
2: 레위나도 란체초 마르베. 레보니 마조 힌기디 네티비. 네든 도스토. 란투 제시고 삼초. 도스니 니 란체가 용고.
0: 왜야? 용아. 나 뭐 뜬민다. 소아쇼아. 쇼리.
3: 어.
0: 계속 제시도 고셔이다.
3: 용아.
0: 어찌? 돈 같이 소아.
1: 야리 쇼초.
0: 소정어.
1: 나래 두아.
0: 뭐네 제 주임제. 진짜 삼삼마초.
4: 지망원에 니에고 넣으면도가
0: 니에첩구비 덥치 허스 당잡어 은조어조어추
3: 나구리리바 니에다치에
4: 오늘 낙세쉬주마 구아 지마자실린타쇼이 짠샤피에

0: Chujo, tere deo ga chen deo gala ka chunghe. Nye ranchi le kyaksu saka chiga.
1: Amla ge kyaksu mangu saya yo mahri sungki. Kong xie li nyingi yi.
0: Dosi ne ba la ge ran zem za kwa chigre.
1: Chibe deo ga ta ga chigri.
0: Gawa tindze. Ba la chi go ge ran nyim do yungu zhbe.
1: Tanda amla yo ri.
2: Kirani khachi yo.
1: Bala, kina pepe.
2: Nga tian zhong ya.
1: Tian zhong.
2: Dilin gen xiao la ge gu da sa bu le zhong ya.
1: Le zhong.
2: Ngo ne zhong. Zhang lo zhong le bi ya qiong qian mo zhong.
0: Qian mo zhong, tan dou de zi du.
2: Yong a. Qian ge ni ni zhong yi da.
0: Mo shi dan de se se qi la.
2: Yong a. Zhang tan de jiu xi xi du. Ba bei da qiao mo du a. 드링 갈래 가지고.
1: 가지.
2: 가르산데도. 또 좀.
1: 또이. 아지야. 집에 들어가디. 여보 심했죠.
3: 여보 여마시. 계좌 예배 집에 들어가 고쳐 제가 염소자. 고조 돌아님 집 거여라. 시엔 여보시도.
2: 뭐네 미나세도.
3: 마세 좀데 땜침 쉬시. 내내 남의 친구시다. 영부에 쳐쳐.
1: 양아.
3: 쳐쳐. 장에다가 아저 이진 레치사 다가 좀 있어도 산대다 김즈임도
1: 그래도 아자나나
3: 장가자요 봐
0: 클라스 아저스니 그 산초 숨셔매 봐
2: 어 리리리 드린이 지나죠
3: 오늘아
2: 어
0: 영아
3: 영아 전에 지나서 겨우 돌아가시다티 고쳐줘도
2: 저 영아
0: 다스네도요
3: 다스네도요
1: 바이바이

0: 진나서로
1: 엄마서 샘리라 다가 고토스 말에 내가 병이어서 엄마서 조련스
0: 제네케란 그대 두지이나
1: 같이 일치 중에 개날레 숨져와시도
2: 장카리 메쿠제야
3: 미토부다가 람산친지
2: 암나 기랑게 힘이베
0: 나 드릴레가 개치부시유
2: 장레그여바 예코바시 그제 장게 마시에마 좀아
3: 드린 선조리 레가 파마 지구유 스그미도
0: 기랑게 태차 비드나 제가 시좀 무슨 용도게
2: 제가 마크 제조지
3: 산대 그제다네 가로세가 주민도 심나라 탄도 조다스니 티베
0: 또 조다고 무슨 용도게
3: 가리 장게 가로징네 녜케 셰쇼마스베
2: 너니 좋아체사
0: 산대 조다니니 팔라 좋아 하케시메 얘 언니 그때 저는 꿈꾸도 저달래도 제목은 얘디 언니 나래 기다리
3: 이진게 셰타시 얘 저달래 통미도 이진게 디기다 저와여 그 참말로다 통미도 디기마 더베 더고 더 주일래 얘 차지에 탁 주희

0: 아자. 어. 나부터 되네. 같이 가요 봐.
1: 얘데 세제 당교 시담 같이 시키유. 랑게 이진 키교 아. 마라리아 따게 치마티다. 띠게 치마티 닌다르시 제메제 통슬럽다. 슈고디 녜시담 간자 샤유.
0: 멍고디 제 당고 챙간 터기 데비 있지마 봐. 아자자니. 당고 녜고야 유베스티드. 메스고디
1: 같이 자는 게지 많고 된제 제제. 나 채뇽아 쪼기. 더가 챙겨도 소접제 상할교.
0: 용아. 아자라 파로제 녜스 영교라.
1: 시스 시스 시스. 장로교.
2: 레스 니시스 레세 람산자린 피우 레스 레스
0: 캄사 나 자춘 집에 되간 카기 리신이 카사 용비
2: 알레 키라 징이 열라 챙이르 봐 콘슈음도
0: 드린 콘챙이메
2: 왜
3: 레 서서분라 쉐데 자춘 집에 되간 카기 샘리라 키라 챙이
2: 나 챙이 랭게 뭐 랑러 드린 좀 뒤스 차 뒤즈 메시르다 레세

안요제 로그인아 보고서 직접 세바타 진경아 메타 로 쓰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말라비 규제 세베 파산 방리기 강번 제조타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한점 렘부터 연자 땡고 송주 타 까바 기신 강의 친구의 타 워키 공딩 작자 타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타 매수의 종교기 개과라 응외부 거리유 띵고 지고 시 징겐아 강배 남의수 로그의 광고를 줘봐타 로소규 띵고 지고 나 매수인 직시의 도시이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타 매수인 직시의 타 요새 주연삼 조부소 시규 띵고 지고 추 징겐아 매네 샹도 시규 띵고 지고 뒤 레니얼 시링 매 피해줘 제발 사라져 보소 매주 그 년기 정신 변비 레거 시주 변고 시급

0: 아, 쟤나 여기서 놓으시 아. 아.
1: 아. 아. 아. 아.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부부니 그런 거지 잼자 치요 마시.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아, 아,
3: 这几个
4: 我去作战了 ，make you all start
5: 我们两年生育了的，
6: 我就作战给张家哈的球迷多。哼，我这个老教队，也到其他没着，被马去被恶毒铁嘴呢，成都第一官写了去，小组上每年都争过一年，张家哈的球马的。组长，咱俺做看下阿姨。小组，你呢？这支鱼呢？游泳是吧？
7: 人家那车子，老婆咪，我这卡罗也不错嘛的，哼，真没啥的，这里就写对，念了哪个讲说啊？念小学妹呢？也是写什么用？也是写什么用是那么一本？啊，嗯嗯，老不了解哈这个，念哪个讲的？组长了，对待土著下，点下给他养精是那个三九。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3: 你能来解压圈的没多。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娘，姑 呀！何子，何子，长啥的下？

0: 장자 소스 죽을 삼다 얘기 라다르지리 삼았죠. 송고 튼약 쳇도 소스 부고 육샤샤.
1: 예 발랄 디데 쳇지 마요.
0: 장가 바바 더신 송아.
1: 레스 녀키가 랑타제 티모. 아 발랄 용패테.

0: 레슈 두바 체기유 지 송바리 랑게투 타자 멤버로 통주로 구사가 총기르투 초대 제바타 멤버로 통주로 시장아 총습도 초대 체기유 총기르당 총습기 균이 접주니 총기르당 총습냠도 피게 동외 각도 치슈티인 땅기 속신 접제바 초순 지접수지 시진핑기 총기르당 총습냠도 피게 동규티 계시에 계진낭유 콩키 솔레당 신례당 총기르당 총습티 지용라지내냠도 주구 제규바타 총기르당 총습니 차르구 규접타 조규규티 튼례피게 지베셰슈 겐캄라 송급소지티 펜주냠제냠투타 냠투 피게 동구 시송유 중국 신례 천재 심주칸 신례 변조르당 피게 심주소이 지접차르구바 우용창기 지접수지 시진핑기 총기르당 총습기 규니 접주시규티 말라 차장당 난툰 띵서베 계시 계진 럽당 림바낭네 뒤럽사바라 총기르당 총습냠투 피게 동기로 시진사 카조 세드낭유 간츠 총습기 튠레사바당 레남사바 피게 축진당네 신소 튠제 레눈당 총습기 맹시 제규족준 체네 총기르당 총습어라 자냠지리당 판주총 두바 체네 총기르당 총습냠투 피게 용기로 꾼디당유 지 송바리 총기르당 총습냠시 체네 튠레 피게 축진당 대로 랑게티 총기르당 총습기 벤조로 균코르 자르동 투바체네 싱소 튠제 레눈당 장진 소주 조싱 류수소기 레남 사바 피게 슈진당유 호난투 데로 총기르당 총습와라 장진 소주 저와 냠지 냠투 투바체베 총습기 싱소 튠제 샤르동 투규당 세리 레눈라 군디 동화소기 튠레 피게 슈진당유 난소 우란 저부이 육부디베 렉처르데네 네티 육부 레눈 킬레기 림바르 체규로 군디 당디 조네토 헤미 세리탕 경외 둘린 소지 네망 젠지 레남 제베 다다 네티레 튠제 장바 카 둔줄하 유바마세 데블레 튀김키 용보 망도 주주로 꾼디 테뷰 난소 우란 제부 총기레 난코 총주 당지부 수지 우위 롱키 안츠 유부 레는 킬레타 낙도 남베 데블레 튀든샤 유바타 킬레기 지큐르토 총주로 쓴코든타 신낭 역지 제주로 락제 테기 줍지 제바 티신 마자 겐린 소치기유 Lenin so zhe junji, ren yu tu le shu tu ba tang. Chong mi tsura yang yong bap ni lin yu yu, ji sung bari. Chong jir tang chong sim nyang tu pi jie tong wei xian cha sub. Nga ju nge rin, rang jie ki chong jir tang chong sim nyang tu pi jie tong wei char gui lam ming ne. Ke ji le shi ka gu gu ji che ba tang. Chong sib ji xiong lam ne chu ku dun ki cha wa par tang. Cheng jin ki chong sib ne tum ji chong zor ji wei para. Zuk jun ki kum dup yun tu yu su tang yu. Xin cha, aki su se ku, sha ya zong tu. 相当重点起熊蓝表具人把他起行约把他第六列主之际相当重点古鲁接住了沙亚总卡拉库姆重置重美哈利德姆亚森奇熊蓝铁的下东突击安置重置阿熊堂科部重点南欧突把他熊蓝德部约长七里拥抱所把的倔强潘助从切得不恰于即送把的熊蓝下东没突击重点堂重生娘图皮杰东局鲁国金车 초니가라샤동투교스동치디로랑게키싱레부주루멤보로총미젠투규규루군디당와타챵지미리키시덴바샴규체베셉슈타레슈탄레드체규조센피와체유저장투총셉투싱듀기사르투튀김치주당게동레게와타디로제장키무투팅럽젠키싱레사르투링듀티셉슈림바라타퉁공코지지투체네미티웨마와사르투레뉴난쇼규루체든체규리
1: 重吉尔堂重生娘度披夜东为重这集盲错提为盲我了偏巴托巴堂塞归其听恩了西从呢雷家萨布里堂兄弟念归切的重吉尔堂重生娘度披夜东为那巴萨巴出巴切呢中归路基听日间恩就是图吉尔的久切就应巴里我觉得超过三年呢余部团队呢开具七星雷家萨别特具人心给萨当天呢出队队归写队员我觉得古粗了 所列他的七位行经河北中人类所准给各种切的天列切莫对不他所着娘居所居的天列出对居呢天给女秀三么批给东居孟西点都当月不是形态重启人经总统给用给细菌持续给落归他落他天列出对第二天居切月你现囊三贵边三内提给自身人类所准天列领给落他天列细了见着切不他 提给来团便我就切不行了，天文气力给没够女主切吧，从刚开始就做过不他，满内国吃家茶切个月。

0: 다셔 저도 배년사 주교 화자링 그 자고 못 된다고 개부 덥지 감 좀 좀 넘줄어 저고 못 됐으면 맞제 저 민자 좀 줄어 순수도 보다 마셔 같이 라샤 장시 제배 같이
1: 지가 경고죠 회의 마셔 없지 무슨아 저의 소극신 예유자 네 수요 한유 시슬러
0: 러스
2: 마시제나 마마게 양규제자 마팅지 규마리 삼슈 이내 혼주 덤류 친구들의 열 삼삼 모중아 다치대용 아주 능주제시야 내가 법제 남삼의 교파구 제국보다 뒤소 넘주도 내 반대 가마 유슬러
0: 러스

0: 그래 줘서 민이 좀 그래.
1: 다시 뒤 본전 입에 지랄 와리기 임자.
0: 주빌라, 승급만 하다. 두야 구급된 대정시.
1: 지샤, 이거 세우기. 저든 지지시. 저든 세사소나 내비 세우기.
0: 내비라.
1: 지. 정주디 튀김 죽자리 해 봐. 맞아 몸이 치즈 숑고 말이. 디링 저든 죽지소나. 맞아 샤워 좀 내비시 공기 냄새. 디나람 자시 된 샤워기.

0: 哎呀, 생계, 링고 닥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 대 티대 직신다. 니네 대.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我 대단 좋아, 한국이. 진짜.
2: 真书堂, 내 지수미 집에 지고, 真书堂能, 대신유. 정규영기 내년제 유계조 내 총각도 피면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나로 내년제기 내준기 업직무 미대와당 영로 미당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법에 양가토로 두세 내년제 유나 전수당라 피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각 입에 연수유 사용외수 나구 대로집에 전남토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줌내 군란 대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상하소비 주터마위 성가도 핀내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내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불규인 퇴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핀내 루트당 이민안 냄바당 배주낭초 산내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이추
3: 新的女刚盆中也让女刚进女兵发展国同志的女动力盆中的念头逼着脱尾逼着脱不绝中国新的女刚盆中也让女刚也没金边能空地不灭不堂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国哪国语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 清皮糖给吞些清皮露呢结合起千万来给预备也免拿自己去洗这些给您就列出别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能

0: 오윤아초게 놈장 자수 먹을 수 보러 집시 나가 봐봐 그수.
1: 한지 대셔라.
0: 피다.
2: 고대셔.
1: 한지 랑감르 친샤. 泰山是我自我讲的呀，结构起呢，应该耐受冷静不？

0: 공존 제야치에도 라롱원에 가고 쓰였어. 자시 정균이 낭아문에 자자지리. 리즈城다 장신중기 사제디 차구에 윤랑치에부다. 랑게 류이 자원에 마쇼업치우리.
1: 예, 신수.
0: 고대로 부지지가 신다망자주요르스기 랑주뉴이비.
1: 전유. 먹물 드시자주도 요르친비.
0: 디자. 지마 고급주나 나다치가 티야. 이내 단다 두지요마리.
1: 니야 고대로 단다 중국쳐다. 안주 항주라 주미지시베 가리스기.
0: 방한연구. 자진아 뒤니 나조고 미스슌다 코네자 냠다 도단자 냠고 유스기 한지 라게제는 그제도
1: 디네가 접소사 기나게 도다제소
0: 녀천리 부러 다다니 나조 차긴 숨리미 당고디 산시 간소 닌샤 머귀 미엡스니 고조 시슌을 미비 전지샤 주유제 참조시교다 니버디 공마 구두체니 공주민의 섬도 안쪽 국민사지 막 뒤공수주 뒤지 장마 벌유도 로다 손버디 공마기 주변 연기 레지브남 레공수 주민 조부다 毛泽东다 주더 조은라이 彭德怀 공조 지린라 도시지가 다니 진주 계된라 뒤주 지민 중 자기의 손란의 지 수출시 좀 유슬럽임
1: 이내 오윤라쇼 자기들도 또 직접 가고 싶으면 줘. 권주.
0: 권주 회의님라 列差不지. 겸내 뒤도 다녀다. 뒤로 멋주 주고 여자. 나주 그 뒤도 소개면이 권주 소수 넘길 때 교리.
1: 오유라 저기 동의님덕에 권주 양자 이게 내서 결과서였어.
0: 동의 모두 보시나. 고마워도 덮주 상에 가라.
1: 我拿着能瑞伯兄弟结账，本金三藏寺教内，工作生理拍片案内，工作秘书部，用过药剂。能瑞伯听见，让个蘑菇拿了，早晚的，马退不起来。徒弟们呐，你再去写兵的，能给他们扎钱没多。
0: 韩琦，找人拿了让马打，让马知道找我约吧，对那面什么联系？
2: 也行，主张给大家交税了，不需要送酒吧，他就出现运动就有事亏下。年前呢，有三个转头吧，出现多是用车不行，三个转头到了运跑道，甚至多，退把几所都内锁不行。年前呢，你先讲的只是一下。
3: 前年年前讲的恰巧被，
4: 俺最内部的。
2: 人必须到河龙江台开中了，年终正的年终就被马在，没去住了的，吃不起奥运骨头，打拉车就找日子，混到回来年终都是。既用个会议桂林家具，就别去了。到外地才送酒，老将个龙额举给俺送上，年三八前呢，你家混在家具多是别个人。
3: 嗯，
2: 住少两个，工作头个呢，会议真俗气句，是我丢个的。可是那样的情绪，今年又能不着大姐，把地气个人。
0: 全国都讲解是张学良有啥，我不我们没得不过去要谁。姑妈给让了一个古军。姑妈
1: 兄。受伤了徐向前给这边一个脚下，可把空军请咱们学归路打。
0: 可别可是把归路给给这宁波的做养家歇歇。
1: 徐嫂，听我跟他做，叫我看了干啥啥点不是。 난찬다 빙자가 먹교니 고마게
0: 眼珠想不起来下。听我跟老师约着，某天能追小米又不是。韩琦，今做长沙马个听闻的，于是对嘛，如果是个亲戚，你那三对一吧，你亲个月，一年年二十年闲用，恐怕咱们所头呢，你今做长沙马，培育了只有是老味。
5: 한지，他的杨大大、冉大、寿山、王娟、毛炳文、关宁征，工作到你们都忙了，退伍。

0: 대만 송결제체 교체되지. 요구가
1: 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哪！天 부비셔 볼로 메기 보셔.
2: 코바 되게 메샤. 가서 메주 와 파치 사스. 이네 수 로마 페바 교장 간에 못 하고 돈 없는 게.
1: 아지. 라오로스니 디도.
3: 把手送对吧，老三，把手行了吧，不没去死。
1: 老罗，
3: 这个这个这都拿得不多啊？
1: 我拿大没，对的。爹，你个擦大就行，然后。强爹对嘞，我先不要去了去。 让每个都接不下，回头接住你妈些，没事，我马哦。
3: 来，老董，俺屋内那饭，找一顿多做过些些，俺让你个雨伞店快一些，得来让老舅念点。老罗，路途路难回，你赶紧些，你还天气热的，兰花下雨呢，能干家快好些，回头都不耐好多，给我马哦。
1: 来，
3: 俺中面，
1: 老董，老董姐。
3: 老董，
1: 老对不起，
3: 人家不生气了。
1: 妈要睡。
3: 哦呦，
1: 那是
4: 人家损失了，人家损失了。
3: 那不。

0: 고도 장화제다 냠도 미주기 모의 주시 잡부주니 봄쇼송을 지교 권도 지기 슬럽데 다부도 나주 닥주 제요 마시
1: 예체나 팀문 권동디 야우티자미도
2: 엔라이통도 유스디마 친이 요구 마르벨
1: 디디 셰비마 얼라이 난지르 신제 라오자다 트메치알 트디 앙사치오제 디마세 나그토다 마구지 라멘도 좀터미도
0: 주쇼 기랑 체시베
1: 예체나 대가 老朋게 나수섭치 주니 주더 지켜먹지다 고타오 지켜먹지 우유 老朋게 콘소 兄弟치 콘소 숨게 봄소 숨을 꾀동 셔주도
2: 딘제체나 봄소 숨그 꾀동 왕차 장고타오 제 말베
1: 로프 자 삼로 도다 코바 왕치 마제나 튠지다 쇠린 크제스 쳐오제 디마세 老彭다 압소허게 고백군동 임금하시
0: 고타오다자 전화기부송자 머주비니 용마시
2: 체나 머지허라이 쓰구르마
0: 조쇼게 손다 단대 우지체가 내급송자 봄조송 냠종조니 딜리총송나 대가 머위주시 소부조인 송구여시 급디디 머지허라 메시익시베 예전 조쇼공자락 다치구미
2: 대나무티유
1: 용아 前途是天气应的
3: 莫记住的，嗯，俺大德怀娘们来请用没？打了车来说呢，让个多忙是嘛点的用不嘛的。我操，德怀可是个多的，掌握长下时间嘛多，又早不要嘛是，让落地不起，西不得不要的。一年天国卡车队没几不穷上，眼前的账号里边记了，必是大贺龙优秀了。俺是平时，咱们连路易什么写过给。
1: 给谁莫斯科乔内米亚那天外养用啊？
3: 当地节目是，等到毛泽东掌握天大当地节目是，一年团队丢了马的，团队连给作物的，找我的特别积极的是，看爱的羡慕多维呢，团大可以呢，写特别有马是。先生，宁夏模特开心那个开心送上团结安堂过日，俺妈妈给几条小时候用的奴强局给书记一百块呢，还买过四日呗，团大还想他去买钱币呢，马腿特别了，兄弟贴吧。
1: 让该团大还是自由，听我个团大自由，团队团大自由。
3: 团队团大赢过去，被恰恰那本草送给滚动铁壳，
1: 到
3: 就被增进了，让大爷滚动铁轱辘三块没多呀。
1: 来
3: 了，等着要嘛事，我对模特听个呢，捧到怀个滚动铁壶去，年后的滚动钱呢，可是快嘛用生的。
1: 这么细微，你做了啥子？
3: 他的拉面呢，今晚麻辣面你不要嘛的。
1: 也是没这些兄弟，俺妈妈给几条小时候用的，让七岁上给妈妈给几条毛巾去。团委托部门小卡给人数个小区别过的。也是嘛是，主要呢，电费钱多，租金都做，什么事你不钱要是。电费钱是多，电费都是几个月上。让给团委，甚至钱花要嘛是。当当俺俩那个绿道新区有这个，只用了每个站位内租了一些的，但是钱要是。
4: 没记住得的，过他空手，打拉车的累远的面呢。会你呢，打拉车不多，刚他了你们你来买过啥？赔钱交不离个人。对嘞，可是来说呢，感觉宁夏某的不切实了，他切过不打，西边下雪就是电费其实了不是。马过来，你再说，明晚马尾我马给离职，他说过不打，管理这个直销银行把啥么，某的拿了手机，恐怕怕过查过当白马车，控制很多。
1: 下面都羡慕，马就。
4: Yes。
1: 马志柱啦，接不接我用账啦？咦，严三叔，马志柱啦，接不接我用账啦？在这打的多。
4: 卡切多，
1: 花家林个么个到了，刚刚先不拆迁，毛主任那个也好上面多。
4: 俺虽没不回你呢，但将俺内部土生，不想俺不交起点钱是了，
1: 羡慕到对面个西面用着。
0: 东车打了打过去，拉萨花家里面吃的去了。
5: 明暗昆明当地干嘛谈过有几条毛巾住上两个，胡总南大王军提醒毛兵文所个某公当地下路路卡松内崩卡西里一内抢救钱。
0: 我说秋冬七岁多，蒋介石南京的西安了，某头路得过去个地下，爹妈在张学良给蒋小马的养护城某公工地局对吧？妈妈咋想去过呗？真贵钱呢？ 俺做娘们总去找他，干部店铺做面皮，搞不到对接，没去下着，情愿受亏多，俺做咱没出息多。
1: 大气队老家。

0: 이런 게 난 주제야. 수익은 그 벌써 수고를 받다 전통 수습을
1: 끝나자.
0: 수익은 그 벌써 뒤나 로랑아 저 공주에게 니엽치야. 망치에다 지금 체에 되게 라이크 난 지수로나.
1: 난 저기 수익은 그 체에다게 된다 인.
0: 샤모체. 이 샤모인데 수습을 받게 라이크 난 샤모체. 네 규마.
1: 규마 세로.
0: 레세.
1: 아니 어떠세? 아니 뉴로망고스디세.
0: 아, 네.
1: 뉴로망고스디 미 강가망 저 님이 싫나봐.
0: 얘는 저기 싫어.
1: 한도 봤다. 칼라 체르진 강고 리세르보. 공간다 조마 중원교세르. 달에 도선이 쇼츠보고. 다 쇼진 예시샤보고. 한이 존잔디도 세드네. 다 템바뇨 루세르보. 아, 다 도바타근 신게 호고르 리다스.
0: 샴제.
1: 어디 샴제 없고.
0: 是吧?
1: 알.
0: 카리판 슈마. 샴제 퓨제. 딱히게게 라이크나게 숨는시 시세디게 샤우츠슈마.
1: 아.
0: 제게게는 디르벤도 망체 톡베스
1: 처음엔편스
0: 슈마.
1: 처음엔편다. 처음엔편다레 샤우츠도 지테네 감바메 따토바 가자오츠지.
0: 아.
1: 감두. 따토바 카이니 러비니젠이.
0: 미 망체게 권다도 와면저 망체벨.
1: 어따 권다도 발류유도스 망체 권다.
0: 오세스르바 오반센.
1: 할
0: 망체 어디 기지 도면 잘
1: 어때봐
0: 이 갸고 고고 좋아
1: 할
0: 나 갸고 어디 갸랑 견주 갸고 신 배다 만잡 체제 배배 갸고
1: 배배
0: 갸고 상식 고고 좋아 너 갸랑 갸고 어디 임바 차샤는 디발라 상기
1: 할
0: 좋아 동고 좋아
1: 할
0: 상간 주 튀균 기 갸고 어디 임바 차샤나 로랴 핑 좋아
1: 할
0: 粉丝 체
1: 다다라
0: 체 체 뭐 체 수채 좋아
1: 할
0: 근데 내가 저 착샤
1: 먹는 거
0: 할. 아니 찔리들래 망고 도와라.
1: 야고
0: 나로래.
1: 찔리 망슈.
0: 요서 서바다.
1: 할.
0: 어디 망고 겹지 루기. 근데 갤랑키나데야 너도 당근하야 도와. 다 되게 데스 니에브체야기.
1: 다다발.
0: 제 만자시 벤데 디나로 루제.
1: 다다발.
0: 제발게라.
1: 할.
0: 레세. 아니 드네 갤라.
1: 드네 스고치.
0: 아.
1: 스고치 년 지중 강의.
0: 도코 스르월. 도코 자시 스고.
1: 할. 도코 자시.
0: 레세
1: 야데게 냥갈라 데게 녀비숑나가 간게
0: 레세 도고 챤스 디임바 챤샤는 간즈 닝치 규드와 디칭교 즈즈바
1: 다다바
0: 안 도고 디임바 챤샤니 야 믹세게 닝치도 와네 텐첸 데케유
1: 어도 소다 쩨메고 녀 아니 어도 챤딘 녀베치 프랑크리 야 챤트랑크리 녀
0: 챤디 냥 페치란체
1: 아
0: 도고 디임바 챤샤 닝치 규체
1: 다다바
0: 안 규마 디임바 챤샨 캄 규기 임브자르벨
1: 어따 규마 디 나서랑가 챤요고
0: 르벨
1: 어 규마 나서랑가 챤제 다베 트루 tīkwar jē jē tūwa tīyān tīyān yāng shīm jē
0: lēsē lēsē dā chē nā gālā kē nā kē gyūmā sī nā ngā dzū jīgē tō nē rū chāng sī shūgō rā
1: ā lē wū bā bā lē
0: dā chē nā ndō tī yu bā rē kē lā pē bā zāng xiāng chū rā bā
1: lē ā lē zāng xiāng chū
0: ndō tī tū lē xiā zui kio dā xio hō zui kio
1: wā dā wā tī nyā tī tū zui kāp shīm nā jī tūwa dā lū yū dā zū mān chō pī rī kī nyā nyā shīm nā bā
0: rī
1: yā shī tō zui kio xio hō tī nyā pē xio jī
0: 嗯嗯,那家小妹妹,小哥你都把我身上都打得这气比之美。可是你要穿我这。可是要穿这。你要的,不是要是弄的也做讲这,没些差不多,小哥穿穿的。那些。啊,给来看这样,都像莫扎给我的都是为了。像古修的嘛。对对吧。这个给呢。那你讲了很多,咱不录这吧。我们把咱不录,马赛不录。马赛不录,咱不录。那你也讲吧。

0: 로제 파주 열기 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지 고주 거로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 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비교 이
1: ཡར་ཐུ་གི་ཡ་ནི་མེ་ཚ་བ་ཆེ་ང་གོང་ལ་ལུང་དང་ཡེ་ཆང་ཤུ་ཤུ་ལོ་གི་པ་ཅུ་ཉི་གོ་ཆི་ཁུ་དེ་སབ་ཐུ་སབ་ཐུ་ནམ་ཤི་གི་ཁེ་ཅུ་ལ་མིན་ནེ་སོ་ཡུ་ལ་ཉི་གོ་ཁེ་ནུ་བ་ཡང་ཆེན་པོ་དེ་ཡུ་བེ་ང་གོང་ཐང་ཉི་ཁོང་ཁ་དེ་ཁེ་ཡ་ཚ་བ་ཡུ་རི་ཅེ་བ་གུན་དེ་ཆོམ་གོར་སོ་ཆི་དེ་ཁེ་ཡ་ཚ་བ་ཡུ་ཐེ 야 미 김비 너 공 디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 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겔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가룹총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칼로 카와 토모니 법신도치 유티게 빨린 가메바 셴초다 자와라 중국 해룡장 신천 다신 안림키 고칭시 이야 내수 투공 폐제네 빠르게 독소 개발타 도부코알 장부의 초소 규칭디 군대기 윤통 진정디 캬도 깨다 빨린 치바라 튼지히

유다르 오웨 장외수 게데 추체 마르바타키 예와세웨 카도자베 카우 최도 미기롱주 캬노바식 샴시게 매제 당자오웨 신동 촌동젠 디리기 민라 남제 장마 시세라 티신 대주체 마르도토 교조웨나 지투수 부섭소 고고로마 부지기 유에베 유티게 미츠 장마 페마라첸 시갸세라 남제 장마티 슌노 동첸 콘수도신 대슝데 토제 코나라 미니 슈숨주 잠신베 디다키 정수 수에 돕나야 텐감 수에 토기 메베 디다 춘잠 코나라 게기 군슝 투수 지신 망치외 차다 냠심베 상류 지두수 뉴체 접속 지구 주위에 원야 장보타 롱슈르 규티 남제 장문이 청롱 추도 차도 시행에 퇴배해

你们努力的寻找书，咱当去宁静南去长安的切削去推铁吃过醋。 조심 그 외 워주 총총 테라 탄주 로데 카야마 제바라 슈게 참진 테단 렌토 로팜 탄제 렌킴토 로치

다가라 동부 정부 디야. 팅아 제부 충충 시리에 차르싱. 뒤에 제부 롱키 사라 부르라 차르키 경신 파라 디네. 네데 메베 주슈 지무 규지. 나원 초에 담라 티. 총에서 모두 퇴연비 담키 강고래 네데를 자와 초디. 개그게 도바 총유. 링체 나제르니 총제르르탄 자와라 대숑제 체종의 시미 대타고라 랑외기 슈겐 팁시 유티 링체 나제 대와라 제베 케봉이 제시라 소차타 지신 갱외 트럽제 참마 루단 튜베고네 냠네 톱시 유베 대 덴자기 갱감 초두 풍부식 톱시 Lingchen nambe na zegi shugen ti, gunkara zhong che zhong du songmu. Wengyan diru cowara rui xinbe soja taki, ngar xin tida la zide samu jangxin hiu.

오브 시기 쇼바 꿈디 동부의 예지 시기 토도법 그리고 예고로 연고로 제네 공세식 최신도 치료 도세 초월의 교회 나와 교시기 정김 도로 제치신 유종 초고 초대를 태주 카웨 토도 제목 코너를 주연해 제수 장두 미치 샤와 노데 모부니 타르부데 용데 니누 참라 나제토 참잠도 조싱 콘츠 파페비 팅자츠 공세테르 르지 니루샤드 치유 심다치 Nino ki tsam jenki, lingzhen na zegi chipsu, gyang rinwe sara sesin. Dige tongpo zhe reshin, tinga ne nge me ne deru zomxin. Taja, tida jiglam ca tanbe mokbu shik ta jawara, nang wang zangbu tamre cerdu songshi ye. Uurki Chenglong Chagbu, Zadang Togi Kawanam, Chedu Lhagbe Kirwa Chishin, Chokdara Dechin. Wagi Chungu Sheki, Sabu Changne Mara Tuenyongde. Tirinki Ni Gibu Tera, Rukuchu. Tetsu, Chongjam Niwela Dene, Luisim Nibu Yurin Ni Gi Gyazule, 당바르치 그 리버탕 세토 교르치 신의 치료토 세초와라 쪽이에요

더 니웨 동부 총중 티라 자르바 세르보 셰세와 타 퇴응은 토 티 민차 신도치 테니 중국 자체 로친 신지 첨부 숨키 야게시 인라 테라 동부 난키 게부시세

강인스나 탈류 군카라 강법제 체우베 세리 니가와 강식 대카라 나왕 장부 담라라 이마웨 겐키 루미츠 시우라 밤에 냠초 메투 나제도로나 군거디 쿄더 메바 세보로 시기 유베시 군기 카와 슈와타 지기 뉴구 뷰베 투산티 샤로베 체나 시우테라 로그더니에 투 순세경 콩도로 조시

나베니 검중이 되기 소자시 이바타 테니 베바타 베첸 소다 민자와라 티다기 고타 소라 차라 진웨 감서 그 조로 초대치 티조 나제타 나담 징부소 니오에 잡어 메사타 세신 장비 고요 난토 초와라 르시 베바시기 로징낭 무슨 치숨 하잠 사투기 유바마세 대낭네 망치원이 느그지기마시 대나코니 나제 긴감 토념타 긴외 남아 정신의 순접 지겐히 늑송와 캐치시시 된주기 퇴수 철두탄 된네 나베 초단 큐 근저 튼토 리레 펍디 초공 쳐와라 용구 유바타 최재 마보로 차조 뒤 다수 군인이 초와라 르기

자단 디루 쟁크 퓨베 시엔 칸게갸 강우기 촌에라 녀바게미도 디베 급급수 강우 낭편춘 나콘 튼투 탑주 토디수야 편준 크규 띵뢰인투 개팜 예와 지에 가부유

0: 달아 버베 우버 포티 하이라르 쿠도 차베 자라식 더그리 송유 니루 콜라 자야타 하부 쳔베 니즈메 투 컨우티 컵사타 최송쿠 최금메 그 닌지기 뒤즈 망체와식 강격이 추 긴게르 낭네 되바타 그브리 조베 작체 낭도야 푸르친디 나고 왕주르케 인크위키 지념 남된치 목베 차바티니 최제 마오 닥진시시 대양 군기 홀렌베르 자당 토토 그리 이완 투베 남시 진존드자 닝캉 된기게 된탱 지메 시베 멜로그니 제낭 모투니 이오 중크 느주 제바 젠부 슈주인
1: 세당 렌베 느주 낭나 대당나 편버치
2: 我们今天建议，小猪军校去建议嘛，我同家的你自己的。苏木尔中大那亚的呢，他家的建筑不是的，他把都人一个苏木尔内头的呢，中大那亚的呢，另外一个呢建筑不是他的。今天你的身体的速度，你就能我拍手。
3: 卢塘军别塞军呢，别谈给建林营。马上就军队呢，俺们在打工，别弄这个，俺们太打吃不进，等下的，觉得别吃不消这个一下。
4: 对了，苦养别生干的，别谈给军事营。
3: 大龙啊，我这次建营，别说生干苦养不，把养不着的，别吃不消这个一下。
4: 你那别不就那生半辈子你不懂。
3: 生不几不久呢，叫我搞的这边呢，领住用的，实验那的、中研那的、专研那的，菜人不觉得卡车小就来着。
1: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天天泡不进。

0: 나다 위노 멋심네 다도부도 지둥 헤메 맹이 편주 참부시 다유
1: 더도 라가 도송아 티리 셈 근제 셈이네 나 로추주다 케하도 만당다 큐르메
2: 에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아치 발라 다 태어마 태어마 골로마나 아 골로마나 아 응어
1: 위노 차샤비노 타다 부추주 말이 맹이 니보 마샤 금제 하리나 내도 그지지네 맹이가 탁주 도그래 장게 기가 좀 무슐라다 능미 삼아 이제 쓰기 수로
2: 아치 아 빨라 빨라 빨라 아 빨라
3: 저 처음에 피해
2: 빨라 빨라 빨라 아치 빨라
3: 이게 맞지 내 뒤에 내 뒤에 지금 맞지
2: 빨라 빨라 빨라
3: 뭐 거기 저라 잡을 하지 이 저런 거 사줘
2: 빨라 빨라 빨라
3: 그래 우이도 니거 되지 저러 쳐봐다 잡을 하지
0: 진짜
3: 니 경찰아
0: 하리
3: 시윤생 잡지 중에 다 지소가 잡을 하지
2: 아치 빨라 빨라 빨라 아 진짜 너무 말 너무 말해
1: 진짜
3: 난 뭐야 뭐를 해
0: 기라
3: 이게 전부 말해
2: 빨라 다 걔랑 가는 거요 말이 넘시 사와 사와 티데리 키시 누구인 그때 나가
0: 미디데 칠레 혀와를 해
2: 기라 미디데 야 누구야 오네
0: 스뮬레티에서 스뮬레티에서 와
4: 로마샤 로마샤 어시 로마샤
5: 레이다 자주 다시 보다 옷이 무회사 초시 탑시 동다
4: 干不接的都多，那就装。啊，你那些皮吧，除非生意集中么都有嘛些。没事呢，他谈的肯定是装啊。咱都先不赢了。啊，你唯一的，如果点连账，你去我办事的地，给谁专门的钱能给得去？你点的米的，陈局管不起来，有事的下，先不都弄弄米的，过过去试一试呗。
2: 哎，钱怎么？
4: 这些呢？
5: 弄弄摸着去，给人我先别马车，免咱们是土女的。徐志达徐为了弄弄住去，雷大大王正给你给，王国公主啊。
2: Listen，嘿。
5: 他听说有些，那如果可不怎么接听都多。
2: 都是那怕老天的。

빨라. 너너게 샘나게시 가시시에 유사. 계란게 투 말렘제 세나아. 니바투 글루샤마나아. 구슬로 뉴욕시. 你听见些不提住，没听不起啊？看你不起，要见血啊？

0: 토비하고 결제 부지야 신기. 가르치고 쓴도.
1: 나 개치 쯤에. 미주고 공개 나도 능 잡자 유고르티. 꾸지 야우 딘데 체브리. 제잔트리. 창모 좀 더디. 네 뜻이 담사디 캡자 체비.
0: 자기 뒤차시베 담상 지지기베. 이걸 토기고 다 캠도. 자기 시기베. 네고 박자 뒤로지기.
1: 아지 대걸 토기고 쓰르베. 키랑게 답방아 르게 척베 켜고치 최송도. 키랑 구롱디 대세 브레 삼무죠.
0: 네라노 로십주 게임 세월 쓰기도게. 로기 고치게 게임이 내 캠도.
1: 아샹라. 땅아 보고 친 좀 맞다.
0: 디긴조 팅드슈는 상당다르베. 소스 죽을 맛도. 미셰 딱에 갈 수 보이메. 나 오큰 등 말 봐.
1: 전 그냥 게 아삼 더 뉴베. 네 전에. 지도 사이드 라와리. 펜즈 샘난 게 기지시야디. 네 전에 펜즈 니가 디기 톰 다리. 단디 그냥 게 아삼시 난 투요 말이. 네 그냥 삼시 제 톰도 이내 아다고 큰 펜즈 삼시 제 톰이. 아샬라 키랑게 만조 토나 뉴스나니 용거베 만난 줄레 제치로 캠가 요자 줄레 제슈 키란다 아자 천라 지동로 소요 야오제나 케시 키란디 데난도 미도나 나루 슈제 탭다 닌디라시 접지올리 심조난 제슈는 다리 키랑게 아자 천라 님보 티피 야만남 제샤 소스토도 게지니는 도 못는 신체제
0: 나다 코 뭐네 你也 k 做那我妈的女巫的呗 k i 那对那年妈写笔呢写了中这个这段笔呢 k 最疼一起我记忆心个都会
1: 阿姨赶紧不听这可玩意儿的

0: 다시야 미소 부서 님에서 문에 기우시라도 던도들이 문에 죽으시라도 와 막살림나 싫으샤 남자 랑고 없이다 문에 님놈나야시도
1: 소스 바오인 비스로 세기 니 타체제 세투바 문에 막살림히나 니글로라 니기 미디 댄데 레다라마시
0: 디리 라오시 문에 마르푸시라도 니어 시다 예 막사치나 문에 닥다르샤
1: 마시 마시 샤게 니발라르 기움미투 니발라게 나와다 차차자 굴루샤 제자 지부유자 코유심리 워시 노노 머시체는 공기 범무충충 마시 이니 노노 충두니 가즈나로 소화로 망게시 거브리발라게 노노로 나다 웨웨레 양능시 샤능시지도 나닝지 매부팅제게 하고 마시
0: 나스 나스 나스 장게 팅제 셰비나 나당요 마시다 장게 탄더 저와 집에 콘트롤로 교르바 죽으신지 대규 요마시 더도 더도 지여시
1: 가래
0: 아 레메기 저와 남이야 교르미 시사
1: 샤소 극도 지도 세우팅제

0: 유대 냠타 미카르 직중배
1: 미카르 교인다
0: 잡아이다 잡다
1: 이내 녀 녀체는 레다 자 로 데뷔만에 미야티데 지교 마시 그룹 뒤에 치부시 자 제도 삼시 고주고 예시
0: 제가 삼삼이
1: 상게 디디 제모토노 아니 장훈네 초회 출록 함차시 개부 교육치 문데 상게 규세 메베토네 초회 출록 밤의 용어 마시 디디 제나 샤 담으라시
0: 로메디 자르다 게지디 니에 라시에나 참바 라행알레 차 게미도 아균게 균가 게시야 확실히 나야 파버 켈링다
1: 장게 켈말리나 탄다샤 장게 가로 세제 맘미데다
0: 요시스 나 장르가 비해 가지가 장하다 가로지게
1: 가지
0: 되다 되다 로고면 와 로고 켜내면 또 전동 하게 엠게 같이 년 장르서 와 겹치 유지베
1: 가지 장게 소통 조심 휘 아 용아 용아 쇼 소로고 요마시 가로지고 잠시 뭐 최저시 다 조시 야
0: 문에
1: 예현이 장기 지도디 스피도 직대호
0: 아 쟤는이 다들아 직다르죠
1: 간다 오셰 玫瑰花
0: 春寒料峭
1: 先不想问爹 不归闹啊 啥是侠
0: 对的 老哥们的话 又是 还有是
1: 야야야 통조 마시다 나 게임은 뉴에 가리유버 야 경호인다 이다 야호제인다
0: 용마시 야 나가 게임하는 가져가 딜레 방다시 니
1: 같이 니인다
0: 아 차외 뒤졌어 랑삼바시 게임시 야 나 게다 랑말레라
1: 용아, 니 니래 박다시야. 그리스 기쁘기네. 수키다. 니 바르시게. 나. 디스.
0: 이다. 되겠다.
1: 그지가.
0: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1: 디샤베
0: 이다 야
1: 가시다
0: 더더지다 게임이야
1: 디스게
0: 마시메다 마무네시메다
1: 디스게
0: 이냐제 도스고아 도스고아
1: 가시가
0: 와야 저다 디웅마시 던도 랑게 파르디 큐니 숲초마마 빵다 야우시니 아나마도 야
1: 가시가
0: 디슈다 디슈다 候鸟依然飞过年龄的萝卜大然也卡罗恰不大世上会有不一样的坚定我的许志那些他们是下边卡罗卡罗恰不是阿斯杰马吉达托尼阿斯达大然伊达可这萨达那你那些那么大给别卡罗西 마시 마시 나게 담지샤 문이니 문이 나게 담지샤베 가로시
1: 나게 담지샤 로갸지야 규아미
0: 니 니 나게 줘 니 제대 규마 깊지 수규 깊이네
1: 수키시
0: 为你撑起一片

0: 영아, 바이바이.
1: 바이바이.
2: 할로.
0: 나 이제 된다 가려.
2: 랑 아자게 안 렌시게 로스게.
0: 랑게 능미 첫째 카데체가 요미는 카게 마셴 지바.
2: 진짜 좋아. 니에 타부도 랑 초치 랑게 벼치기다. 제상 롭스 딱 내게 없으이다.
0: 오네.
2: 이거 줘. 되다. 니에 수토네레 광고 콘스니에디 깨부켜가 휴도 중화실 했으이. 니에 미신달라 딩쇼 야구 체바 지탄 콘포르다.
0: 라미냠 최고도가 이내 드리대 연제 생앙아 겹겹치기 위해서야 돼 직원이
2: 오늘 저는 아디야라 랑네 주디 탁주 제가 요 맞는 특이어시 되다 랑 아자가 랑 겹겹치기 이내 랑게 도스 러쉬다 최대는 야홈도 미스코 제시네 예럽시로 봐 제자 디김베 네주스 합이나 교육인의 치차사업다 진짜 손자 러쉬게 전다 디테일을 못 뒤지하기 특히 신나스다는 가요시
0: 장계시의 등에 고추기 이내 특히 신다 야가 가스스당으래 장계야 샹라는 삼루로스 깊가주게
2: 마군에 장로고 치도유 장치도 가리네 치우입시리 장계시 세로바 나 냠유요시 주위에다 왕정한 샤스키야 된다 뒤에 장계 또스 고이키지 기내래 다른가 러시우 카티를 나왔으나 망원에 제각주영아
0: 땅에 고추스 파시에 초시에 다치도 란게 안주에 난기 템버감이 알로 멍시댕기 엽자
2: 장구도 란다 예시에도 오늘 더뎁시라도와 쟤는 가산 시에이 나다 랑아자 가로지기 이내 다들 러시 깁스 메사 된다디 창마 협다 제메
0: 영아 젠디레치 랑게 나다 고쿤 가로지야로 럭부 제비네 란다 아자이 된다디 네 무티 제초
2: 다가자이 카데치네이다
0: 카데치네이
2: 人凝结了切长哥呀当街干了想出去没有着应别没有输给啥也写不多<笑>

0: 야, 같이 있어.
1: 막 갈래 가죠.
0: 재능이 바로 이어. 야, 네 길어져.
2: 랑거 유마리. 대박 친구들이었지. 자그라야 둘라니. 유마리. 라 말레시 다그로 중국다. 길링아
3: 이겨서.
1: 레이다. 레이다. 야 부피에도 기다려. 세니도
3: 부인다. 세니도 부인다.
1: 부.
2: 부.
1: 됐다.
2: 내 니를
1: 창고 동화.
2: 좀 주고.
1: 내 니를 창아라 주고. 어찌. 범대 원에 니제 못도 와. 레이다 범대 수제. 俺我最喜的，然后落着人，养的干净人。
0: 两个头目出来，过年老大带路，这娃还是没给吃过药了呗？
1: 啊，这当然吃下，雷达，俺妈我最喜的。啊，
2: 切啥？素菜。
1: 啊，你个罗徐主任，你把那大木。啊，先来看不啥？哦，来看不啥？
0: 呃，
1: 这看不啥？看不啥？看不啥？婆母的我呢？
0: 您怎么卡嘴没到呀？婆婆，没到这样这样，我是郭老师，他在哪？
1: 我到这样，他不到。他在哪？你给他特别司机没到谁？这，啥人啊？老子嘛，是不是？哦，呀，我是的。婆婆，他路老卡嘴吧？另外个那人，看来个那人啊，哪里没卡嘴有？哦，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来，咱们
4: 来来来，阿妹随我去接小阿。接小阿。我那强色情啊，我咋不读？可是我打这个性格行动啊。啥还说句？你写到哪？写到哪？打发写到哪？呀，打着了。
1: 给你阿姨，姑苏春季，高不可得千年特宝马哈嘞！王闯，让罗永别。哎。 치소 트링클레 십시카 중에
5: 트리랑 발라게 나 류주강 총다 근데 땀에 통요 마시 류주강 총다 담배 걸라 녀삼 바타 이너라 토마레 삼초
1: 딘제드 좋아 녀 발라에 랑체도 좋아 라 감부스 통자 정다 야고 체는 삼부리
5: 녀 체도에 녀도스터디 콘소스 체드르샤
1: 게스트르샤니 어스베
5: 하 다체스 나란다 카프스 기블룸도 소그라쇼면도 와 왜왜
1: 가져가
5: 나깔레 타그러 왜 올티에체 따와치메 조선다양게 응위디게 녀러 나젠 드르베
1: 영아
5: 那么我这也可学习，老头想往地下搁来休息看咋？你让了我这行的呀？啊，我让你也去。嗯，那啊，这是一个。呀，
1: 倒是啊。呀，我不接这个签名吧？你过来嘛，这样看嘞。
5: 凤凰凌晨
1: 节目咋出的？让我到那边呗，咱俩女妹妹，陈水咱俩女妹妹啊，这个唱的那段不是的。切呢，我这个家也穷在哈嘞啊，上个家了忙过些啥女送，爹娘的妈妈听也穷在哈嘞，当女穷的没多。老头王闯，你让老师也好些给不应的，让给碰不到多年可不好些，让给给不到多故事。
5: 别呢，陆队王国困难多故事，民族王国困难多大？两个要有么子，从俺来龙去前些年里，陆队王闯让恰恰爹了李主勇的孙子，从俺龙去前头当要么子，让个亲谁么子？陆队徐伟，你让嘞，根据今年七月，让个队你是听这下不来啊？你让起哦，从俺爹的，给不用俺起出来。陆队
1: 王闯，你让让了，老师也好是给困难。
4: Rangye, gom kya cha che du, nga nying shi ri su yue. Rang na de je sam yao xie dong xi, ngo.
5: Rang no sam xi, nye hara yin si rang no sam xi xiao re.
4: Nga nyi ji ma, cua kan zhe xi ge nyi yime sam yao xie dong xi. Ta zhi su, nga chan na cha zhu gun da.
5: Kar rang no sam xi xi su. Wei, ma re, lak zhu gom sum ji de nga zhu da. Kar rang no sam xi xi su. Wei, do su gu da.
4: Wang chuang, ga bu yu da, bye bye.
5: Dang ga rang lo, xian di min du. Nya, nya, 哼

0: 감사. 기라소 세니이나.
1: 나저리 원라 세니.
0: 좀 됐으나베.
1: 제메.
0: 티데시 저리 원라 탄데 류조는기 류조는 류군주 징마시 야면은 기라데 또 쉬나.

0: 허지 빠슈라
1: 겐슈라
0: 이게 좀 슈라 현안 뒤에 갔나 가 봐봐
1: 더도 가서 고래
0: 아 여고이다 아니 다르시 지르주 육샤류기 아 야메나 결함비게 육샤류나
1: 너너랑 대디 고르베
0: 어 너너에 지 아 너너 예대유 결함 둘 때문에 예 뭐랄 지주 식리 어 나나 니 대수 부이나 참부 촌민도 야메는 꼭 비 쉬지 클릭을 쏘도 배다 배 아주 뒤지 당부 공조 알아기 진수디 야구시라 주샤 아장장 지겹다 싶슈라라 닝타분에 터져나 수이 공군세 배제 시라 머치네 좀대 야구시라 투샤 아장장 장매 兄弟다 배수 야구시라 체브리 아주 뒤지 지매 공조 알아기 진수디 대외 야구 용배 수와유 예를 와라 상매 배주나로 와야 대령 손 따가 삼시의 손주 徐志, 통원래个预备?
2: 통원에?
0: 딘데스이, 토지力不需要解读, 통원让卡拉斯当过三处
2: 那...
0: 哦, 解释让两个现代语呢, 你无足救命, 第一款呢也让卡拉登给世界比, 他的卡拉马当不赢呢, 我们来切不起来用吧?
2: 丁哲吧,谢达, 前呢,通过引达?
0: 前呢用啊, 大概定义呢, 让你两个解释, 两个解释你公司用的古典货,
2: 용아, 도스네 투유.
0: 와야, 도스네 투유. 쉬다.
1: 나들이 대여양이 미유조디, 노노파 로치야이.
0: 어, 낭다 요마리. 니 노노로 카드체제 로규, 기란다 참부치 세유. 쌤 차고 텐제친 최 요마리스, 딱바 세유. 이네... 노노 로마 록 내준디 니에체나 노노기 삼자르 니엔구기 케랑가 체나
1: 자게 혼네 시급 메브레 야나마 신도 치기 니에 한 신유유 드리니에 양자 시기 케세라 셈세 되이노 포모 신다 젠지그지 나 준노노 타바타로
0: 아 디 아 빠슈라 아 마리 마리 마리 기게 좀 오슈라 디레스리 나이키랑 공비 미티데 큰미 어 녀노노 제베 지도디 원에 있다 나이니 지도디 탕산해미다 편주 가버시 다유 파주 수소레 셰회메 녀보마샤 좀제 가리나
1: 장게니 내 지금 봐 차쇼 이내 모여다 뜬고로 장탄데 로즈다체 더도 로니시치나 가슴 리고래, 로기조 리고래, 로기조 리는 기호다. 상게 문에 가비베 원단에 루비조 투야 혈베. 더도 기니를 우추나, 쉬다. 장보기니 뭘로 가슴 대두래? 딘수 삼는 담배.
0: 나니 레더리. 계란 할래 긴그래. 나니 팔 로기 개 매봐. 딘데르 봐. 아 이네 니에 대나. 나나니기 도와디 장배 첨부시라도 니에데나 나 다부도 견고리 춘 성부메 니에데나 소화사디 니에원의 시에나 카리네 최초를 성부유 대가로래 로첨부가 주인에 조디 셈로 투어 말베
1: 자르게 시에 가글러
0: 추즈라기다 수구딱제 제베 니슈 창무탄다 린조이 니에셈나라 나 겐고치라 문지 큰 식메 슈누 제투베 랭사마 니에 제투구유 낭다 큰메 니에 기랑 삼시 두비 니에르 원래 기랑게 나 삼시 시로 나다 노노 나니 니라 기랑게 구급시에 로지 니에 노노를 장배 지동디 탕잔해미이바 뒤쪽에 방부치그리
1: 니에라는 삼시 툼도 람사노노 로다로
3: Lagi yose. Nga rani nyamdo klas yu che mewe. Nga pa yuambe kanyi.
2: Oo, nye rala kawa ki gu samjiu. Ine chila sata chu jie jisha, tsungma sa a. Tsungma sa a.
3: Yunga yunga, jie chungma zhe. Jie na nye la lagi chi chi. Lagi sa suna, nye suwa yunga.
2: Yunga, jen tang yinda, bye bye.

0: 다리 동에 하도 와서 망자샤. 네 기랑 쉬고 기랑가 탄도 소야디 닥터랑 대마소. 배샤 샤비노 기랑다 나 天啊, 사산 야그시 모토야디 탄다 응어 수치외 아라가부뚱제 권나보다 차리 이내 아라신다시 뚱부이나 권나베 니버스 요마시 제상 아라뚱나 권나기세야디 아라신다기 초하마데나 아라디 주미이메 큰 하쿠마리 제장 포메박 제동다 지부지경리 계란게 부상마 독자리스 공부이나 계란 삼배 미디 토야 가고 싫어하지
1: 오네
0: 다지두 나나니 니가 제동을 파제 주마 직벌이샤
1: 나니 니가 혹도 티니위 배미시버
0: 제장 심티제 툰두 계란러 강제의
2: 你是谁写起的？起最累的，妈别当面的。你是哪了？就这不是你的，你爱的，破了。

0: 啊，我的，拉面就吃这个，所以大家一样。欧拉，我的年龄的用嘛是？啊，是，连大。欧拉，年龄我的用嘛是？啊，是。其实你大连大，年轻嘛是？你的体能，其他朋友些东西，每个包间我过过他们大家是不？啊，是。其实我过他们是嘛是？让给咱们小嘛的，用不了。欧拉，那我的不好。其实咱们有那个，跟狗拿呢，去让给屋子狗嘛拿的。
1: 前头用啊，都是这月，让给俺村那个三年的黑板安装，碰不得着的。今晚上了，刚刚开始拆皮呢，让不上俺菜个说，都是钱的，用不多呀。他现在欧了。嗯。Les，听到了，都点那些，俺叫个查夫姐姐，看叫另外用些。Les。 都点那啊，可把些人的，拜拜。阿姆拉，阿姆拉，给他看那说，给他你们看，三九年没多。阿姆拉，要你看那说，
2: 欣桐，阿美然拉他们说。
1: 你还是送谁？阿妈，民族内心我有嘛事？听见故乡的内心，听外讲我有嘛事？拉着起毛单头有嘛事？让俺们多，独痛死！阿姆拉，你还是送谁？嗯嗯嗯嗯嗯，既然给俺爹拿不起了，俺送给俺不起。
2: 你也吃了是不的，钱我也不是是不？没事呢，民族样式先不对，妈咪也看这单呢，
1: 心给八块币不打下这是，人没事，大熊们那啊，我那你，妈咪也看这心没事了，平时继续打个小米是，开始回了，心都们那啊，大熊们那是，
2: 心痛，让给心妈人，让给俺们春春，他的爹爹春春的。
1: 起码，可把人塞个中医呢，痛到你也碰不起。我是第天给顾小姐来给下南边，可最心下意，可把人家打三年时。阿姆拉。
3: 看那说阿姆拉，阿姆拉给他看那说，阿姆拉，他凶吗那啊？凶吗那西？天冷嘛是？小杰，小杰，喏，哦，三不起了。
4: 快起吧，我不听见。
3: 等给我梳个头，刚刚还得有呢。
4: 俺去了找玉木，这是这是。哦，小姐。哦。来。管家的米许多，让给妈去，管理给不接，给不落地主啊，你去。先去了。先去了。啊。走的。我。走的。啊。泡沫，哥哥叔叔弟弟还吃我的，小姐，你到别动，我过妈面。
3: 开车送，给交给别人。阿姆拉，给我赔的，你也过马西边。底下开车不？差不多几十个过马西几十个，你多少钱？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
0: 시다 양수 검증들에 내내내도 요.
3: 가슴씨. 차례 가르유네 부르순 같아도.
1: 아, 레스.
0: 봐라. 우리 구다 바이준. 디.
3: 상시 마통 보라지. 야배다. 신도 안 봐.
0: 저 야친제 시에주리.
1: 디제시 잠지라. 키랑게 응즈 신통리야 메린 돕나디게 제로 나브리 체자녀 토지릭 비슈야 치도 티리오 케케야스 추모소 디게녀 스베 대신이 캐나즈 자조시다
3: 소소스나베 다시도 이제 이브리 키랑스도다 통정화 키랑 보면 녀소 깨브리데 다도 갑도 망고 되게 깨제 토셔나 소나 나 세부죠 봐
1: 되게 뭐 소다
0: 아이준 장게 람사미리 이치 제제 자무글라 딜레 소나 만주 나를 피하기 미유 가리나 우유고 치도 이나 야면은 양자 미겹제 키베라야 치도 이나 봐라 디나 된데 추면 루유기리
3: 아씨 저저 풍미 진짜 세냐 여름에 아 네 토시데
0: 봐라 키라마 추다 아씨
3: 마진 침모 침모데 셰 갑도 심부드 제 사야라 마죠
0: 아지 범유량을 샘제 치고 유 신금인 누구에 군이 마음에 니로 럭비장 채 랑팅모지 깨부쌈즈버 강복호로 군이 제고도 요르베 전전 원이죠
3: 랑
0: 양바라 취제 미컨제시네 하수수치기 저
3: 이 전전 랑 가르치고요

0: 암라 로망부 뒤에 날로 만나니 찍을 찍 뒤에 대시 평화의 기란게 나 따도 진짜는 것이 다들 파치에 진부르버 나 기란다 요르주다 님도 요르주다 기란게 나 남이야 기란게 아우터마리 쓴 것도 거 아우터마 아우터마 암라 나 기란님도 치료나 나 기란 따도 진짜도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다 캐니 같이 가요, 마. 샤란, 양 같이 배구래. 니 나름이 가리 내 티어제.
1: 샘지라, 군이 진동배 댄슈 제배 마지리.
0: 마지예? 구주 라고 쪽부디 수입에 칼라시다 산위야 요르베. 교시, 구주 거의 여러 년 마피쇼.
1: 이네.
0: 바위.
2: 과주왜 샘지라게 교수 봐 교수기 교수 교수
3: 아큐다
2: 야 아로
0: 한번 살아줘야지
3: 아로
0: 비상아
3: 비상아
0: 과주 말 튀겨
4: 나스 쉬쉬 쉬쉬
3: 니 암라 토무고
4: 소들
3: 니 암라 토무고
4: 캐슬 하지 레스 쉬쉬
0: 레스 지저 과주 아니야 주시기
4: 쩐쩐 나 저거 레나라 디송아 배민 일을 잡주 세주너 치미 참이 죽으려 썩는 거야. 샤란, 그대래.
1: 군이 진동배 대수 제배 마지리 진동배 아야 치수기.
0: 군주 가리 마지래. 샤란, 캐시 낭자라라비너 랑게 기브제 토두에.
4: 기나무소.
1: 어라.
4: 샤란, 진동배 군이 토구 유수구 여 말해.
1: 아지라.
4: 군인아 체규
1: 기닝 암도 쇼
3: 으
0: 주저 체
4: 쩐쩐 체 단정 좀 마시오시 워 메밀라 따디마 쇼 야시안시
3: 체
1: 신도블라 잠지라 대수 제배 마제리소
5: 알레 신도 아마 여배 아 신도 자 여배
0: 용찬은 내가 요 체치 라보 테러 경위큰의 다음용 랑가 최디 머시체는 진동부 겹으리디 안주 랑로 토지리 미슈 차브리라 무유제고야디 제 차브리 내주디 두 차브리 지만에 랑은 좀 나을 때 있는 이는 개치 쉬디. 먼저 난 직접 쏘고다.
5: 아, 씨. 펑미. 랑.
0: 네 세다 노송에. 지스여란. 콘조 마치고.
3: 레스.
0: 네치 아. 콘조 왕은 좀 지상에 직접 뒤 야고 채럼.
1: 레스 잠고 쉬어. 키닝 암도 쉬어. 저도
0: 도스 구다 티리네 송 군이 고디네 야마 저쳐 뭐 용 거중에
1: 신소
0: 네 파문이 이게 괜히 야 주주자 가르치니 주네 제하여리 마삼시 네 괜히를 시에고 님은 좀 멋진 봐 네 괜히 용유제 로당고
3: 쟤는 그 뒤뒤 송우이서 다 조시 나란다 제김 뒤미도 가리이스는 나라는 시 뭐니 룸서 뒤리메 카좀시 로호치 세중아 샘지라니 칼이 로호치 네 다수시다

0: 감사합니다.
1: 워리, 랑테링아 깨다야 텐즈베 랑여난 구바유
0: 세야 가르여래 미양 치민두 이에 랑을 시에고 이에 발라게 커피 딤젤러 늙게니 범태 또디 나치 나샤
1: 어디?
0: 혼도 니에나 디워다
1: 인기 마리 랑 발라게 커피 니에 디 키어 마르베
0: 싱그레 이에 발라게 딱 봐 나 당구시 라나제 나 코랑 범충도 메베스로 쓰는기
1: Rang amlage, rang chambu nungguo ruba. Amlage sungu duwe.
0: Nye amlage, yuksa. Nye balage, kong karri sungu na. Gimensadi, gibu kyoge, gezi nyembo, kyunu kosu yomadi.

0: 알아요, 저. 내수디 네 탁세 세업셔죠.
1: 디디 약러. 암라, 니기라 심 세업히. 세부진제 소군주 아자루니이나.
2: 아지, 주도 마스다. 알아디니 구쇼제라게 탭가나 교수.
1: 암라. 구쇼지라. 구쇼지라. 구쇼지라.
0: 야쇼.

0: 그래도 charges 왜?
1: 응응. charges 야자.
0: 돈도 구입 코드게.
1: 어제.
0: 전 대비야. 어제. 장다 지금 처음으로 왜?
1: 차샤 처리.
0: 그냥 이따가 님도 되기. 참 매죠.

0: 기르탕 총심 냠투 피게 동웨 차르괴르 밍네 개지 레시카 구구티 제바탕 총습기 슝람네 추코된기 차와 바르탕 정진기 총습네 툼지 총조르 기웨 바라 죽준기 공덕 균투 교스 당유 신자 아키수 세규 샤야 종투 샹당 총대기 슝람 교르주 림바라 지신 여바탕 데로 레주 디지 샹당 총대 구루 켑규리 샤야 종 칼라쿠무 총즈 총미 할리데무 야싱키 슝람 테레 샤르동 투지 만주 총즈 아슘당 켐부 총결낭 오르투바탕 슝람 데보 유자 치리 용법소바라 교야 판주 총 제대부 차유 지 송바리 슝람 샤르동 메두긴 총결당 총습냠투 피게 동규로 고긴체 초니가라 샤르동 투 교수 동치 딜로 랑게키 신뢰 부주로 멤버로 총미젠투 교주로 군디 당와탕 접지 미리기 시덴바 샴규 제베 십슈탕 레슈탕 레드 제규 조선 피와 제유 저장투 총습투 신규기 사르투 투임 치주단 게동레 게와타 딜로 저장기 무투 팅럽젠기 신뢰 사르투 링드티 십슈림바라탕 퉁궁 코지 지투 제네 미티웨 마와 사르투 레뉴 난슈규로 체든 제규리 총기르탕 총습냠도 피게 동웨 춤제기 망초 티웨 마와라 편바토바타 세규기 퉁응의 시총네 렉자 사브리타 兄弟, Nemku Chedi, Chongiritang, Chongsim Yamdu, Piye Tongwe, Nabasapa Chuba Chene, Chongku Luki, Tingripje, Nguyuru Tubgiro, Degur Chegu Imbari.
1: Nachuanga, Chagu Zanena, Yubo Tantune, Kechu Chishin, Legislative Tubju Ringsingi Satan Tune, Tudu Dugu, Shiduyu. Nachuanga Gusulo, Sole Tarchiwe Shinjin Herbe Ru, Ringu Sujungi Gadu Chedi, Tule Chimaduta, Sodan Yamju So Guti, Tule Tudu Gune, Tungi Lushu Sama, Piggy Dungu, Mansidian to Dang Yuji. 邢探重启宁静总统给用的细菌持续给罗贵塔洛塔天烈出队第二天居切语你现在三个月三年提给自身人类所准天烈领起洛塔天烈细了见着切不塔提给烈天变我这切不行了天文天烈给没有牛肉切不从刚开始所做过不塔满内国吃家差切个月 타자 키레기 로구 레디 규네 유럽 체버딘 마네 야마르 체입지 허베이 지청 로구 규제 체유 공시 레튠부 지니 반윤 하이 튜레 치메 레디 토 유럽 마네 야제 치마르 체유 타진가 즈 태동 규네 튠제 케비 동지 유지 솜지 디르춘 초두 로구 키레 마오타 튠규 미투바 멍외 두교 강와 마네 토제기 대튠르 미디 一连王列地提天列期末纪念三年提业罗贵塔罗塔成经扩制扩制一球队学区列地队员列地提天给他扩队人从界列人参谋局头马赛蒙古独旧塔所主各处学区所日卡业天共得知大年成经间给天共托塔内皮间给马内马达大约人河北罗贵罗塔天列期末建国王 王后西爷，俺在城市地内塔，天内期末了，老贵起来吃东干哈，结束前行月。俺在内地局内，有钱女主妈内买了东托不多，接送不热。河北省亲戚是军人给所列起来去，起来真穷给送菜提，家家过去过别差出行不行。天内给常在忙我塔。
2: 给马内骂哇，穿着真水棉服上衣，切军预备，随军去长米去追其他个，天内人不起脚了，赶紧提不及。起来真穷，给皮给刚内了没得。河北人女苏州酿酒起脚，赶着七月前呢，是兄弟乞求他，来得个团结，起来人归去，他用钱掏，说着酿酒他，曾经天内起么送着起脚，西点钱的，却看是几天呢，天内扩着他，天公得着他，酿酒签约，说着走穷他，酿酒签约。河北省亲苏州听天内粗队规避出出差，边上扬起。
0: 今晚俺村新进用的早年粗队，加的准备短，偏给东角了，人力素质差，天内前面刚来塞的粗队人不吃不他，城镇前给猛西直接，退后仓都当年，这趟作为起来西进监督，就聚集个人些素质。三个月，中国陆军长征操办的西到七八十七呢，今得级别在九年级人工爬了，陆军长征去没有了爬没，推个当兵来拆，军动出。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모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을